聪明的观众应该知道那里发生了什么了。我缓了好久，我才想明白，他们把我喊过。

第三个星期六，面包吃了两口，一直不剩半手。香烟，我还是一包接一包的抽。你搬走以后，我还会常常在你住的公寓底下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

0: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고온은 피로를 증폭시켜 쉽게 다섯째, 특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혈압 강화제와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이 신체 열 방출과 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쳐 여름에는 더 쉽게 열이 오르고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결정이 생긴 꿀은 먹으면 안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꿀을 오래 보관하면 바닥에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의 결정이 생기고 탁해 보이며 색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꿀은 고당도 저수분 활성식품으로 포도당이 고농도 저온에서 결정으로 쉽게 색출됩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생기는 속도가 다른데 유채꽃 꿀이 빠르게 굳어지고 아카시아 꿀은 과당 비율이 높아 더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 당류와 질소 함유 물질이 천천히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고 일부 페놀류가 산화되면서 색이 점차 짙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변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높은 당 농도,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 그리고 과산화 수소, 폴리페놀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해 강한 항균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밀봉, 건조, 상온에서 빛을 피해 보관하면 일반 세균이나 효모에 의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결정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결정이 생겼거나 색이 약간 짙어진 상태, 그리고 통 안에 이상한 기포나 층분리가 없는 경우, 꽃향기나 꿀향이 나며 흥분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꿀은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별 큰일은 없는데 괜스레 좀 기분이 언짢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칠 때는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왜 저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들릴수록 가만히 그냥 그렇게 흐르게 둬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세요. 마음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한 쉼터가 생길 겁니다.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말을 많이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죠. 부질없는 걱정을 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는 100% 걱정 중에서 4%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걱정으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 무겁겠지만 무거운 분들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의 여백을 가져보세요.

0: 자주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대를 보는 눈길이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네, 이번 순서는 소품 돼지약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잠만! 경찰차! 딴 데로 갔다!
2: 털어! 털어! 어디로 갔는가? 털어! 털어! 어우, 여기 있었대구요.
3: 해놨어, 돼지네들에 내기겠다, 왜.
2: 그래서네요. 수인의 집이야 가대치면 갱기 수인의 용기를 일본화가 보고 수인의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냐 수인의 한 사람한테서냐 이야기 가져왔어 갱기야 수인의 한 사람이 나내나 우리 그 한도 부르 벌수라 그래서야
1: 어떻게 아줌마 아 지지 바깥이 손 몰라도 피자나 돼지 같은 게 있어 그냥 잡아야 됐지 그러다 얘 사구지나 못하고 그냥 툭 타고 나서 아니 그때 돼야
2: 무슨 방송 이렇게 떠요
1: 야 그래
2: 우리 돼지께요 이제부터 조금만 차를 지우면 제가 또 다 받게 돼요 여기 얼마 심이기는지 봐도
1: 야이 아줌마 안 되나 야 안 되나 야 돼지역 고개 야지 못 보지
4: 그러다 뭐 어째 그래
2: 우리 돼지께요
4: 네
2: 그저야 이틀째 똥물을 쫙쫙 짜던 게요
4: 네?
2: 오늘은 그저 맨날 팍 버리고 늘어져요
4: 아, 옳스쿠 예, 똥물싸게 물려 옳스쿠 너무 세게 옳스 가봅시다 가봅시다
2: 그랬거나 이게 돼지 똥물싸게 물려 그러면 되겠어요 가봅시다 근데 어째 이게 한쪽으로는 세 글장게 조선말로 그리 귀여워
1: 야, 귀여 아기 한쪽 말이라고 원래 조선말로 버려가 조금 길어질 것만 여기 딱 들어봐
2: 아, 옳소 어느 때도 내야 시장에 가서 쌀 파매볼까나 매땡이 한가나요 색을 짜던 게 어이 한입 쌀 팠어 한가나 이 마을 길어도 있어 내가 오늘야 그냥 맨발을 찾았어 저거 저거 봐도
1: 야 정말 오늘 딱 맨집 딱 되네 야 정말 이게 정말
2: 봐도
1: 이거 어떻게 쓰는가 하기다고요
2: 야
1: 야 어쩌면 저게 얘 눈밥집 왕가털에 따박이잖아 먹어
2: 아이 또 와봐 제 이름 따라 기억을 쓰는 게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어 사모님
5: 아줌마네
1: 돼지 똥물 싸게 물량 설명서라
2: 야
1: 저 아줌마 그 어따 그 뺏기도 잊어먹겠어
2: 아무것도 안 가져
1: 내 명심해 들었어 예?
2: 내 전기도 온게 거저 돼야 내리 딱 보내가면 내 다 기억할게
1: 예.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바 돼지의 크기에 따라서 부동하다 쭉 다시 못해서 큰 돼지에게는 먼 큰 돼지에게는 작게 먹이면
2: 그게 다 원하지 뭐
1: 돼지란 놈은 워낙 천성적으로 대시 없는 짐승으로 이 약을 찾으니까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2: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이면 죽자요
1: 야 이 아줌마 남이 왕왕 내리 번외가 여기 있다 옆에서 막 지켜지 왔어 막 착각했구만
2: 야 어디가
1: 이런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됨 내내 하면 다 그럴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산속에 범은 어째 약 큰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을까 그저 이 돼지란 놈도 이 한병산이 약을 사줘도 자기가 먹을 만큼 먹을 것을 얼마나
2: 야 그 우둔한 게 이 한병살이를 다 줘서 제절로 저절해 먹을 수 있을까?
1: 어때? 용신비한 거?
2: 아이 사회 발전해서 사람들도 용민해진 게 그 둔한 자식들도 용 용민해 됐겠지 근데 이거 사월 그 이야기 무작용 없다
1: 어 지금아

0: 아니 옛날 약들이 질이 없어서 부작에 맞지 지금 그런 폐단이 근본 없었고.
1: 아 보고다고. 야 주의 사하에다에 혹시 돼지 약을 먹일 때 약병살이 깨서 돼지 목줄에를 상하게 하는 현상만은 피면 밝고.
2: 아마나 가보소. 나 가보. 가보.
3: 무슨 덕깨비냐 우리 젠지 바로겠어. 어, 그나저나 세월.
0: 네.
3: 저거 해서 그냥.
0: 그렇지.
2: 가보.
3: 돼지 다 잘못되겠다.
0: 저 이게 오늘 헛줄 나갔다. 야, 그 아까 이 정말. 저기 돼지 저약을 먹고 잘못되지일까? 시향 냄새를 맡아봐서 그렇게 쎄냐는 알겠다. 가차차 죽겠. 야, 오늘. 야, 내가 헛줄 났다 오늘이야. 아, 이제 개띠어째 오늘은 해먹기 전에 이 돼지고기도 다 팔아야 되겠대요. 저 사람 그립자도 돼요, 자니까. 야, 이제, 야.
4: 어? 아, 사람이 아니요.
0: 저 사장님도. 어르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4: 사람 좀 무지하게 빡세주시고.
5: 아, 난야, 책장사요. 저, 괜찮아요. 나네야, 현신 아서점에 있는 박동무라고.
0: 박철호라 하고.
5: 아, 그래서?
0: 미장파.
4: 어, 그럼 우리 집아인만 나도 미량밖에.
0: 아, 그래서 그 아이고.
4: 아이고. 야.
0: 아도
5: 야. 저
0: 어디로?
5: 아, 동무가 그 민병 면달하면서.
4: 가야.
5: 어째서?
4: 내가 연장에서 뭐라고. 재밌는데. 먹을 아리 없어.
5: 에이, 젊은이들을 조직해서 일을 벌리면 재밌겠는데.
4: 이게 다 옛날 소리구만.
6: 지금이 개라 잡아먹을 돈이 없음. 금보 할도라고 조지도 못하구만.
5: 에이구.
4: 정말이구만.
5: 오메 볼라니까 문화실도 굳어구만. 어째 청년 활동이랑 다양하게 벌려보자.
4: 아이고, 그게 다 옛날 소리구.
5: 아이, 나 얘기해줬어.
4: 아, 이거 진짜 외국 담배가 붙이지.
5: 야, 그래지.
4: 걔, 난 어째 찾았어.
5: 어, 그런 게 아니야. 저, 그 사실은 야, 우리 서점에 농촌에서 실험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 들어왔길래 야.
4: 무슨 책?
5: 내 이렇게 직접 메고 왔다.
4: 보이소. 야, 빨리
5: 해. 야, 이게 다 보고 대충 웃기는 거
4: 있어. 저 빨리 꺼내.
5: 보이소. 그 대학인 정말. 자, 뭐, 과학기술 서적이요.
4: 예? 이런 배는 무지개 없느냐? 그냥 그냥 무지개 저 우트브레 안 돼요. 그냥 있는 게 좀 잠만.
6: 아냐 거둬두는 게임도.
5: 야, 아 어떻게 거둬두겠어? 단체계 이런 40대이래. 담배 한 통감밖에 아니래요.
4: 농촌에 더 어디 있는데? 우리 아이는 돼지고기 장사를 하면 돈이나 좀 벌지 그렇지. 지금 농촌에 어떤 아들은 장백 사표 담배도 위해서 하는 사표. 아니 같대.
5: 아이 저러. 옛날에야 우리 민족은야 돈으로 팔아서도야 자식들 공부시켰다.
4: 아이고 그런 말을 현실에 맞대구만. 잡지라는 건 기계처럼 무슨 짜장이 있어야 뭔 판사. 무슨 게 그렇대. 뭐 팔아 먹으시고 뭐 가서 뭐 팔아.
5: 뭐 아이 저러. 저 그래도야 지금 이 시대 절조를 따르자면 이런 과학기술 저작이나 많이 봐야 한다.
4: 싹 걷어칩소. 우리 같은 청년들이자 무슨. 아이, 돈이나 돈 벌어 일찌감치 고분 섹시나 얻어 작아 나가면 그만해서 붓기지,
5: 붓기지.
4: 아이, 저기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게 무슨 큰일이 해내다. 붓기지 마소. 지금 대학 교수님 아까들은 만나 부시시 해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돼지고기 장사를 하는지 생각지도 못했어. 내일 놀면서 무엇을 봤다. 뽀야뽀야 한정만 생각할까. 정말이구만.
5: 정말 이럴 버텨줬어, 야.
4: 대학이라 못 갈 바에야 뭐라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일찌감치 나와 잔돌림피나 보는 게 상습지.
5: 아이, 그럼 서로는 그 연애편지도 못 쓰겠구만.
4: 무슨 소리야? 연애편지가 쓰는 찔나구만.
5: 에이, 난 뭡니까?
4: 아, 정말구만. 야, 이리 들라.
5: 야,
4: 그, 야, 나 당첨이야. 아, 사랑하는 애다띠. 오늘도 그립고 그리운 그대 모습 꽃보다도 어여쁜 내 사랑 그대여. 이야, 아이 이런 말만 믿겠지. 그거 온 동네 청각들이거든. 여기장 가면 써먹음 꿀무 까먹기 그만 같았다. 아, 저런 대사랑.
7: 아이 그런데야. 아 그래 하늘에 저 돼지고기나 팔자 죽겠어.
8: 아이고.
7: 그래도야 세월을 따라가며 살자며 세상을 좀 바꿔야지. 아 그래야 돈 벌고 몸소도 많이 되지.
8: 거다치 없어. 네, 그 전에 민대 여자들이 할 때는
7: 야
8: 나를 따르는 세가들이 크게 없던 게
7: 야
8: 돼지고기 산 사람이 돈이나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막 흐물대는 세가들이 여기다니 깨미띠 같구만.
9: 아 연장질 하면서 어째 아 돈이 안 못 벌겠어?
8: 연장질 하면서 돈 번다고 깬도?
9: 그러자 이거
8: 웃기지 마소. 내 장애는 1년 360원 축제고사하고 연말에 3원 65원밖에 못 받았구만. 한 달에 1억씩밖에 못 벌었구만. 정말이구만. 아이고 정말.
7: 그런데 저로 그래도야 젊어서 그런 글 한 글자 읽는 게야 돈 이름 보기보다 낫대.
10: 어째 아 내게 다 농촌 사회주의 사상교육 가자고 이래 겠
7: 아이 난 그런 게 아니오.
8: 갑자 갑자 그럼 시끄럽지 그럼 몰라가지.
7: 아 이거 정말. 자 그럼야 이렇게 내 이 책이야 저로한테 선물하지. 자 봤어 보라니까 그치.
10: 열매
7: 돈 무슨
8: 여보, 야 정말 내 아무리 개탈라 댕기는 내 무슨 기만집 사람한테서 돈을 받겠어?
7: 없어. 아이고 우리 신세를 아프 말이 없어.
8: 아 열한테 셋째 저기 야 열한테 없어.
9: 아 깨미라 있어.
7: 야
9: 저녁에 우리 집은 술. 무슨 일 무슨 무슨 이야기라.
11: 신세자 어디로 가?
9: 아기 다 어디 가겠습니까?
11: 내 태지 꺼주네요. 내 태지 꺼주네요.
8: 야, 야, 저 마한테 내 손 돼지고기 장사래 돈이나 버는 거 같은데 내가서 좀 앞에라서 그래 내가 그때.
11: 내 태지 꺼주네요. 내 태지 꺼주네요.
8: 너 그때 불 때문에 지게를 지고 왔어.
9: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소소로. 도대체 무슨 일이여?
8: 아, 아기 들어왔어, 마이.
7: 야,
8: 제대로 왔어.
7: 야,
8: 돼지 동물사가 몰라 설명서를 들고 와 보내게 달라니까. 아니, 보니까 좋대, 저 야다. 정말 지독해, 밝게 적은 문제인데 저런 것만
11: 손을.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게지. 진지 많은 것들은 대본 어제부.
8: 대포래.
11: 진지 많은 것들은. 진지 돼지 동물사게 물려? 뭐야, 돼지란 놈은 워낙 전성적으로 셋이 없는 짐스러워서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돼. 제 아이래서 그래 내 너무 민심해서 너무 많이 먹이면 죽된가 할까 같아. 또 어째서 야
8: 내 어째
11: 사람은 어째서 제가 먹을 만큼 먹고 한 속에 호랑이는 어째서 약한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는가. 그러니 돼지란 놈도 이 한 병살이 다 줘도 제가 먹을 만큼 먹이. 아이래서 그냥
8: 아이 아줌마 일단 비급부터 저녁에 달라 저녁에 죽겠어야 돼.
11: 아줌마
7: 예.
11: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사투리라도 여기 있음도.
7: 아줌마 그만 왔어. 내가 다 알만한
11: 내 무슨 그만 하겠어. 나는 끝까지 산다 하겠어. 저,
7: 아줌마
11: 그다음에 내 부작용 없는 것 같아. 또 어째서 돼지 약을 먹일 때 병사리를 깨서 돼지 목줄에를 창하게 하는 폐단만이 분명할 것이다. 야 이래서
8: 정신없이 먹여놓고 저래.
11: 아줌마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것도 여기 있음도.
7: 아이 서로 아 이게 정말이오?
11: 정말이구만. 나는 얘 동대를 광명 동대하지 서산이라는 건 모르구나.
7: 아줌마 저 가만히 아이 서로 서로 좀 얘기라고.
8: 아이 저 아줌마 나를 보고 저리.
7: 야
8: 나는 농촌 졸업생이고 이 동네에서 단호수패라 제리라고 쳐주고 내한테 모른다 그래.
11: 그래 저는 쳐주고 양잔물이라도 마시겠어 마시겠어 마시겠어. 빈통제 뭐 빈통제라 할게지 대포로. 그래길래야 저는 고조야 한니고도 돼지 백종질이 날 팔때요.
8: 아이
11: 팔때요.
8: 예 계속 백종과 죽였대. 야 이거 오늘
11: 정말 나는 오늘
8: 가만히 와 진짜 나 저기 아이 이 판사도 아이
9: 이 동무들이 정말 이건 뭐 천지냐
7: 이거. 야
11: 저기 돼지를 쌌더니 사람도 돼지를
8: 호그락지 쌀쌀하게 되게 생겨.
9: 아이 아줌마 아 아줌마 이거 어. 말은 문명하게 하면 뭡습니까.
8: 야 정말야
7: 아이 저로 아 이게 어디 돼지 동물상이야죠. 돼지 회충약이지.
8: 네?
11: 무지개랑도
7: 이게 돼지 회충약입니다.

0: 이 사람이야.
1: 그래 한 번에 얼마씩 먹였습니까?
0: 안경살을 거의 다 먹였습니다.
1: 야, 기차다야. 아, 여기다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이라고 했는데.
0: 우리 돼지 죽었구나, 그래. 나 그냥 간염을 치료하자는 게 어떻겠냐. 아이고, 기차다야.
1: 저, 아줌마. 이래지 말고, 해. 우리 방법 대서 해. 빨리 가. 돼지를 봅시다.
0: 아줌마에서 수위 서 있어 왔음도.
1: 아니, 내뭐 수위 서 있어 왔겠음. 나는 저, 현신화 서점에서 왔어.
0: 쟤 죽었다고.
2: 아, 그래, 뭐. 원래 수위 서점 일하다가 현신화 서점에 갔다 죽으면
1: 야, 아이요, 저런. 아, 이 책이 있어. 책이 선생이고 의사이 의사. 이 책이 그 보라는데.
2: 이 책이 그 그러자, 이거.
1: 저, 저 아줌마. 우리 빨리 가봅시다.
0: 이큰 동네 하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어찌래.
1: 야, 그래야 아줌마이랑부터 하늘 공부를 뭐 하지 못했는데.
0: 내가 죽은 게 전에는 성물이라는 게 어째 못하. 전에부터 알이 났어, 빨래라. 장판장도 무슨 돼지고 그가지고.
1: 저런, 이 아줌마의 말이 기상하. 당전에야 농촌면모를 개변하는 근본은야. 과학기술 문화 지식이 있는 젊은님 되느라야 빨리 있어 세우면 돼 있다. 생각만요.
0: 서로! 글쎄, 내 말한 게 터덕인 애들 되게는 보약이 될 수 있어.
1: 예, 갑자기 그렇구만. 아, 아줌마! 내 집이 돼지 잘못되면 내 다 보호하겠으니까 그러지 마.
0: 나도 말이 그러지. 아줌마, 예. 우리 돼지 다 잘못해.
1: 예, 빨리 가겠어.
0: 빨리 가겠어.
2: 예, 예. 아줌마, 소개하다 이렇게 돈 빌리다가리야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겠다. 아, 이게, 아야, 저 집안집 형님이, 그저 이 선생님, 이 세부!
3: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은 참 좁다.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아지는데요. 마음을 키우면 문제도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모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나왔겠죠. 네, 오늘도 저희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기를 종합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자꾸 짜증을 낼까? 조금만 속상해도 울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까? 네,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를 보며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지, 내 아이가 유별난 건 아닌지 불안하고 속상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네, 안심 공간의 박연아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부모의 올바른 공감과 코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안심공간의 박연아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는 왜 자꾸 짜증을 낼까? 네, 조금만 속상해도 울거나 화를 참지 못한다는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감정 조절이 서툰 건지 아니면 감정 조절을 배우지 못해서인지 궁금합니다.
3: 예, 이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0: 네.
3: 아이의 감정 조절은 배워야 할 기술이 아니라 키워줘야 하는 근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3: 아이가 짜증을 내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두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0: 네.
3: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짚어본다면
0: 네.
3: 첫 번째는 뇌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3: 리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성인이 되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0: 네.
3: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이해나 인내를 요구하는 건 예를 들면 걸음발을 막 뛰는 아이에게 달려라고 하는 것과
0: 네.
3: 이제 같습니다.
0: 네.
3: 그리고 둘째는 아이는 감정의 언어를 아직 배우는 과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스스로 감정 조절을 완벽하게 하는 데는
0: 네.
3: 무려 20대 중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 아, 네.
3: 그때까지 받아줘야 돼야 하고 경악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은데요.
0: 네.
3: 과학적으로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하는 시기가 보통 25세 전후라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0: 네.
3: 만 3세부터 4세를 폭발기라고 해요.
0: 네.
3: 이때는 무법자 시기라고도 해서 머리로는 혼자서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능력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울고 뒤집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때는.
0: 네.
3: 그래서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달래주는 외부의 도움으로 진정을 시키는 시기라고 합니다.
0: 네.
3: 그리고 만 5세부터 7세까지는 과도기라고 하는데 참는다는 개념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화가 나면 1, 2초 만에 감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3: 그래서 이때는 숨을 길게 들이쉬거나 잠시 자리에서 뜨기 같은 아주 단순한 행동 지침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0: 네.
3: 그리고 소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 시기 만 15세까지 이때는 학습기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3: 하지만 여전히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무너지기가 쉬우니까 이때는 부모의 공감적인 대화가 아이의 조절 능력을 좌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3: 이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감정을 대신 조절해주는 역할을 오래 해줄수록 아이의 조절 능력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오늘도 아이가 짜증을 부린다면 아 얘가 지금 전두엽이 발달 중에 있지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미소를 지어본다면 아마 짜증난 아이를 진정시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아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안 돼라고 한마디를 해도 아이가 바로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안아달래도 소용이 없을 때 네, 참 난감한데 부모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예, 보통 5살 조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
0: 네.
3: 발달이 아직 잘 되지 않았을 때니까
0: 네.
3: 이때 부모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3단계가 있어요.
0: 네.
3: 첫 번째는 3초 멈춤이라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모가 왜 울어? 이러면서 같은 주파수로 맞서는 순간.

0: 이때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멈춰보세요. 안 되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아이의 뇌는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더 큰 절망감을 느끼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울면서 감정을 배출하게끔 시간을 주고 설명은 이제 나중에 진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게 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분 동행이라고 해서 해결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아줄까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밀쳐낸다면 더 이상 달래라 하지 말고 대신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등을 살짝 더닥이거나 아이의 손을 잡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거나 나는 여기 있다 이런 존재감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제 조용히 있다 보면 아이는 언어보다 침묵 속의 온기에 더 빨리 진정을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구 단계라고 하는데 울음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이 끝이고 숨을 고르기 시작하면 그때 한 문장으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방금 많이 속상했지. 근데 엄마가 이제 그 행동은 위험해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하게 시각을 바꿔야 되는 이제 골든룰이 하나 있는데 아이의 울음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아이의 해독작용으로 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에 열이 났을 때 땀을 흘려서 열을 내리듯이 아이도 자기 마음과 예상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눈물로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구나 좀 울게 놔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다 울 때까지 울어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이 말만 조용히 반복을 해준다면 아이가 스스로 멈추는 힘을 길러주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아이의 감정을 받아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궁금하네요.
0: 예, 감정을 받아준다는 말이 참 추상적이고 막막하시죠.
1: 그렇죠.
0: 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줘야지는 알겠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 받아주기는 행동 교정이 아니라 언어 번역기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아이 자신도 그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장난감을 놀다가 획 하고 던졌는데 야 왜 던져 아껴야지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이 나가기 굉장히 쉽잖아요. 자세히 보면 하다가 지 맘대로 잘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기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언어로 그 상황을 비춰줘야 돼요. 아 쌌다가 무너져서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서 던지고 싶었구나. 그러면 그 한마디에 진정하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부모님도 자기가 모르게 목소리가 같이 나고 해서 행동 모두를 허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했듯이 입은 꼭 다물고 아이의 눈을 직시하면 위협을 주는 게 있어서 아이가 더 공포스럽게 소리칠 수 있으니까 아이의 이마나 코끝을 살짝 보라고 얘기를 해요. 너랑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부모님 자체가 진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는 나한테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에 화가 난 거구나. 그렇게 세 번 부모님이 이제 중얼거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제 흔들리지 않은 바위처럼 서 있게 돼요. 그럼 아이의 화는 그 앞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싫어. 뭐 무슨 말을 해도 싫어 안 해 뭐 이렇게만 반복을 할 때 부모님은 탐정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탐정이요?
0: 아이의 행동과 감정과 욕구를 잘 관찰하고 찾아서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이도 어떤 때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럼 주먹을 꽉 쥐고 발을 막 굴러 그러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것 같아. 약속대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이렇게 부모님 옆에서 생각나는 대로 추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참아야 될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말로 해봐. 이게 말로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이미 멘붕이 온 상태라. 그래서 그것 대신에 혹시 서운해서 그래? 방금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추측을 해주다 보면 아이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안전한 통로로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화는 막으면 복직한 사람인 엄마하고 아빠에게만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러 갈 때 아 그래도 내가 이 아이한테는 안전하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부모 마음의 여유가 아이의 화를 녹이는 최고의 해독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그래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0: 놔줘라는 아이의 말. 이 부모로서는 정말 속상한 말인데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한다는 것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 예, 이 말을 부모가 정말 들었다면 목이 꽉 막히는 거죠. 진짜
0: 그렇죠.
1: 답답할 거예요.
0: 네.
1: 네, 흔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아이가 몰라줘라고 말하는 건 엄마나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의 주파수가 엄마랑 맞지 않아 이 뜻이에요.
0: 아,
1: 예.
0: 네.
1: 그래서 공감을 대화로 옮기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말에 아니야, 엄마는 네 마음을 잘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에 따라가면 돼요. 맞장구치기를 하라 이렇게
0: 아, 네.
1: 말하는데요. 아이가 뭐에 대해서 맞아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때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아이는 아, 엄마가 그래도 나를 관심하는구나, 내 옆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3단계는 내가 오해한 부분은 인정하고 이제 다짐을 하는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0: 네.
1: 부모님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해. 이건 거야. 예를 들어본다면, 아까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너는 그때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했구나.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네 마음을 몰랐어. 다음부터는 엄마가 얼른 손에 있는 일을 내려놓고 네가 하는 말에 집중할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가 그래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러면서 안심을 가지게 되겠죠. 주파수가 맞춰지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엄마가 정말 네 마음을 방금 몰라줬어. 그래도 네가 지금 이렇게 엄마를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 예, 이렇게 고마움의 말을 붙여보면, 아,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해도, 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연결의 고리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아이가 다음번에도 좀더 쉽게 자기 마음을 열어놓게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0: 얘기를 하게
1: 싶어지는 게
0: 되고.
1: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계에서 많이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0: 네, 그래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라도 또 계속 우는 아이를 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1: 예, 정확히 그 지점을 찔렀어요. 정말 감정 코칭의 궁극적인 비밀이자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0: 어렵죠.
1: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근데 아이의 감정 조절은 아이의 머리가 아니라 부모의 신경 방어막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뇌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화가 치미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0: 네.
1: 문제는 그 본능을 어떻게 사랑과 기술로 우리가 넘겨갈까도 벽이나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처럼 이제 3초를 호흡을 하고 이 공간적인 틈이 싸움 모드에서 관찰 모드로 넘어가게 하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라고 하는데
0: 네.
1: 이때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나는 지금 아이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야. 나는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0: 스스로 이제
1: 스스로에게.
0: 네.
1: 예. 우리는 아이 때문에 화를 난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 때문에 부모도 소리를 확 같이 치게 되거든요.
0: 네.
1: 결국 세 번째 문장인데 내 아내 심리 상담사를 꺼내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0: 네.
1: 이때는 아이를 달래는 말을 찾지 말라고 해요. 나를 달래는 말을 찾아야 돼요.
0: 네.
1: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나? 난 지금 너무 짜증이 나. 돌것 같아. 이거를 인정해.
0: 네.
1: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야. 나 인정해. 나 지금 화났어.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화는 아이가 나한테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압박감 때문이야.
0: 네.
1: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해결사가 아니야. 그냥 나는 이 아이 옆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돼. 자신이 자신한테 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이렇게 되뇌이는 동안 부모님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그 여유가 중요하게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완벽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복구하는가에 달렸는데
0: 네.
1: 부모님이 만약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진정한 다음에 또 말하면 되죠. 있는 그대로.
0: 그렇죠.
1: 방금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네가
0: 네.
1: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너무 피곤해서.
0: 네.
1: 그래서 세 가지 패턴만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0: 네.
1: 첫 번째는 상황에 감정을 붙이기. 장난감이 잘 돌아 안 가니까 너무 답답했겠구나. 요
0: 네.
1: 상황에 너 답답했겠다. 너 화가 났겠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0: 상황에 감정을 붙이는 거.
1: 이제

0: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0: 예.
1: 네,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울음이 먼저 터뜨려지는
0: 예.
1: 거죠.
0: 그래서 대신 이제 울지 말고 말로 해. 이 말 대신에 내가 그 말을 대신해 주세요. 아, 너 지금 배고프구나. 너 지금 너무 졸리구나. 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우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다면 그 아이의 화가 쭉쭉 내려가는 걸볼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배고파서 울었구나. 내가 화가 나서 울었구나. 아이도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은 번역이 필요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그 번역가가 되어주는 게 감정 조절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훌륭한 또 번역가가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싶은데 부모의 감정 언어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도 이 감정 언어를 배우고 또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이 어떤 감정 언어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예,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1: 네.
0: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아이는 부모의 감정 표현을 보고 배운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1: 네.
0: 우리 부모들의 감정 사전이 두꺼울수록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도 깊어진다는 말도 있죠.
1: 네.
0: 그래서 부모가 흔히 쓰는 이제 속상해, 화나, 무서워 이런 거에서 조금씩 더 이제 늘려보는 게 중요해요.
1: 네.
0: 아이한테 실제 쓰는 대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
1: 네.
0: 네가 맛있게 결과적으로 한다면 과격적인 행동은 별로 거쳐지지가 않아요.
1: 네.
0: 안전한 표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훈육인데
1: 네.
0: 이러한 가르침이 없는 훈육이나 벌은 아이한테 독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과격한 행동은 뇌가 이미 패닉 상태라는 신호인데
1: 네.
0: 이때 벌을 주면 공포심만 더 늘게 하고 조절 능력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1: 네.
0: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행동은 막돼, 감정은 인정해주라. 때리는 건안 돼. 근데 네가 엄청 화가 났다는 건 엄마가 알겠어. 얘기를 해주는
1: 네.
0: 거예요. 그리고 대체 행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제 볼 차러 가자. 나랑 같이 볼 차러 가서 팡팡 차보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차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질러봐.
1: 네. 네.
0: 아니면 우리가 쿠션을 마음껏 두드려봐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단 이건 이제 진정된 후에만, 얘기는 진정된 후에만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1: 네.
0: 패닉 상태의 뇌는 학습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이런 과격한 행동이 매일 반복이 된다거나 아이가 자신한테 멍이 될 정도로 심하게 한다면 이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때는 부모님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그것은 부모의 무능함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는 게 가장 용기 있는 부모님의 행동이에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등대가 되어줘라.
1: 네.
0: 그래서 볼은 파도를 막지 못하지만 단단한 등대는 파도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1: 네.
0: 그것이 우리 아이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1: 네.
0: 뛰면서 활을 풀자. 주먹을 이제 쥐었다, 피었다, 이런 액션들과 연결을 시켜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감정 조절의 목표는 모든 아이를 평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질에 맞는 자기만의 안전한 배추구를 찾아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1: 네.
0: 기질을 거스르지 않고 타고 가는 감정 코칭이 진짜 조절력을 만드니까 이제 이거를 명심하시고 부모님들이 그 기질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예민한 아이한테는 얘가 예민해서 어떡해 이게 아니라 너는 섬세해서 정말 특별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활발한 아이한테는 너는 열정이 넘쳐서 정말 멋져. 이게
1: 네.
0: 어떤 기질이든 다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부모님 자체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이 그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가 슬플 때 이제 울지마보다 슬프구나 같이 있을게라는 반응이 더 좋다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공감을 받았을 때 아이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0: 이제 공감을 받은 아이의 뇌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1: 네.
0: 첫 번째는 공포나 불안을 감당하는 편도체가 진정이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애착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생각하는 전두엽이 비로소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지 마 하는 뇌를 닫고, 슬프구나 하는 뇌를 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슬프구나 같이 있을게라는 말과 함께 부모가 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아준다면 아이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되게 되는데
1: 네.
0: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

0: 염원을 좀 중화시켜주고 아이한테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깊은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울지마는 아이의 뇌에 혼자 싸워야 되는 전쟁터를 그려주고 슬프구나는 함께 쉴 수 있는 안전한 둥지를 그려준다고 해요.
1: 네. 네,
0: 공감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감정 조절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0: 예,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감정과 행동을 묶어서 비판하는 인격 공격이 있어요.
1: 네.
0: 가장 흔하고 위험한 이제 실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냐면 너는 혼자서 감정을 다룰 능력이 없어라는 무력감을 가르치는 행위예요. 엄마가 해결해줘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아이는 해결책보다 내 감정을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너무 빠른 해결책은 아이의 감정 근육이 자랄 기회를 뺏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속상하구나. 엄마가 여기 있을게. 네가 좀 더 진정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자.
1: 네.
0: 기다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왜라는 질문으로 아이를 신문관처럼 몰아세우게 돼요. 화가 났을 때 왜 그랬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묻는 건 아이의 전두엽이 더 과부하가 올 수가 있어요. 아직은 논리적인 뇌가 이제 발달이 덜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왜 자꾸 짜증내는 거야? 이런 질문은 더 긴장하면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울음이 더 커져요.
1: 네.
0: 그래서 혹시 배가 고파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집에 가서 속상한 거야? 이렇게 추측을 통해서 그 정도를 낮춰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분위기 전환으로 감정을 회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아이가 울면 장난감을 흔들면서 와 이거 봐 이렇게 우리가 하고 또 이게 이런 메시지는 너의 슬픔은 중요하지 않아 빨리 기분을 전환해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지금 슬프구나 엄마도 같이 슬퍼해 줄게 슬퍼도 괜찮아 이렇게 바꿔주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부모가 저지른 실수를 알았으면 만회를
0: 사과만 하고 끝나면 아이의 마음속에 또 찜찜함이 남아요. 그래서 꼭 그거를 긍정 으로 마무리를 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엄마가 소리쳐서 많이 놀랐지. 근데 엄마는 네가 아무리 화를 내고 울어도 너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그것만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1: 네.
0: 예, 이 말이 엄마의 화는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구나 이런 믿음을 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긍정적으로 사랑해로 우리가
1: 사랑해.
0: 돌아가자. 예, 꼭
1: 네.
0: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요. 이제 끝으로 오늘도 아이의 감정 폭발 앞에서 당황하고 지친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이제 조언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님의 역할은 이제 파도가 휘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주라고 했었는데
1: 네.
0: 마지막엔 부모님 자신한테도 꼭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1: 네.
0: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감정 조절은 아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매일 연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번 실수했다고 소리 질렀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 자신한테 나는 오늘도 아이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소리치고 실수하고 힘들었지만 내일은 더 잘해보자. 이렇게 자신한테도 용기를 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심공간의 박연아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감정 조절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이의 감정은 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시장에 나가 팔려고 자루에 소금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실은 당나귀는 한참을 걷다 보니 등이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나귀는 이렇게 매일 소금 자루를 나르느라 지쳐 있었죠. 얼마쯤 가니 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소금자루와 함께 개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물속에서 나왔는데 등에 지고 있던 소금자루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아 없어졌던 거죠. 아하, 짐이 물에 젖으면 가벼워지는구나. 꾀가 생긴 당나귀는 그 다음 날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물에 빠졌고 그때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히히, 이렇게 좋은 방법 두고 내가 그동안 왜 무겁게 다녔을까? 아싸, 신난다, 히히히. 당나귀는 잔귀를 부렸고 소금 장수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에이, 이런 꾀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가 요 녀석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소금 장수는 다음 날 당나귀 등에 집채만한 커다란 자루를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헉, 뭐야, 왜 이렇게 큰 자루를 가져오는 거야? 하며 놀랐지만 이 자루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솜을 잔뜩 넣은 솜자루였거든요.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울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짐이 가벼워졌겠지? 히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는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솜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에게 소금 장수는 고삐를 끌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어서 와. 당나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꾀를 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무거워.

이야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꾀 당나귀 같다입니다. 이 속담은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피해를 본 당나귀와 같이 잔꾀를 부리어 몸을 슬슬 사리다가 혼살이 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는 잔꾀와 편법은 잠시 눈가림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일이 드러나고 본인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잔꾀는 잠시 눈가림으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꾀를 믿고 편한 길만 찾다 보면 언젠가 당나귀처럼 혼살 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에서 정치적 인솔 강화와 혁신 발전 심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통령의 서명에 한 명의 개인에게 군공을 기입했습니다.
1: 탐구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건강 중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게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7월 30일 오후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할 때 관한 제27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는 학습을 주재할 때 15차 5기는 전망기획식에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신시대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며 정치적 인솔을 강화하고 혁신 발전을 심화하며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예기대로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피해 전체 인민해방군 주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부대 장병, 군대 문제윤환, 예비역윤환, 민병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전략판공실의 송전 동지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설명을 참답게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설명과 토론을 청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요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전략 대국과 세계 100년 만에 겪는 대변국을 총괄해 강군 홍군과 당과 국가 사회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두팀없이 견제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강군 목표를 명확히 제기했으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3단계 전진 전략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정치 건군,

0: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따른 군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토장과 전투 준비, 건설을 병량함으로써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과 실전 능력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강군 사비,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석권평 총서기는 정치 건군은 인민 군대의 근본으로서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의 방향과 바탕책과 관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정치 건군 방략을 전면 건설하고 리론 무상을 강화하고 사상 정통을 심화하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른 작전 능력체계 집성을 강화하고 실전화 검증평가를 잘하고 훈련과 전투 준비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석권평 총서기는 통합적인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관리를 강화하고 군과 지방의 개혁 과업을 결부해 제재 기재를 최적화하며 정책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규범적이고 질서적인 군과 지방 간의 업무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는 큰 힘을 들여 국방과 군대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국방을 관심하고 국방을 요래하며 국방을 건설하고 국방을 보유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최근 통령에 서명해 중국인민해방군 91548 부대 양용에게 국방과학기술 1등공을 수여했습니다.
0: 8월 1일 발행된 제15호 탐구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에 종료한 걸 건강중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치렀습니다. 그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는 해당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 시기이므로 반드시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그쳐 추진하여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정 상황에서 출발하여 보건과 건강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발전 도상국입니다.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독려해서는 안 되고 신시대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관찰하는 것도 독려해서는 안 됩니다. 중점을 부각시켜 건강 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민 대중의 다원화된 보건 건강 수요에 직면하여 폭넓게 혜택을 주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보건 건강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업무를 두려지고 힘과 자원을 집중해 추진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공공보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봉사 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하고 문명적인 생활 방식을 고무해야 합니다. 건강 중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통일된 지도와 당정의 공동관리 체제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건강 증진의 정책 제도 체계를 완비하며 건강 개념을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전 과정에 통합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 발전과 관리 기술을 개선하며 보건의료산업의 당 건설 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의덕과 의료기풍을 선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 이 효과성을 실속 있게 제고하고 재반 재고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며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증량 정책을 제때에 계획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잠재력이 크고 인솔력이 강한 분야를 들어주고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며 15차 5개는 전망 계획에서 확정한 중대 프로젝트를 다그쳐 실시하고 6대 네트워크 계획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내적 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통일 대시장 건설과 경영 환경 최적화 등 면에서 실속 있고 강력한 대책을 더

0: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 방지와 해소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재해 방지와 감소, 재해 구조, 안전 생산 등 업무를 실속 있게 잘하며 어려운 민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신형 전력망, 물류망의 건설 상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높은 수준의 신형 전력망을 건설하고 총괄과 조율, 정책 지지를 강화하며 공정의 품질과 안전 생산을 단단히 틀어주고 전력망 건설에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류망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추와 접점, 기간 통로 기능을 증강하며 도시농촌 말단 배송 체계를 완비화하고 다지역 다방식 물류 규칙과 표준의 접목을 추진하며 힘써 허점을 보완하고 연계와 소통을 원활히 하며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건강 우선 발전 전략 실시 관련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건강 우선 방향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중보건, 의료봉사, 의료보장체계를 보완하며 의학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건강에 유조한 생산생활방식을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전민건강자질을 제고하며 건강사업발전 촉진에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주택적금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주택적금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인출과 사용 범위를 확장하며 제도의 포괄면을 확대하고 주민의 다양화 주택 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폐지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 조례 등 12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을 개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육지 오염물 해양환경 오염 손상 예방퇴치 관리 조례 등 세부 행정법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료능 장하 1기 공정 등 4개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표준으로 원자력 발전 기계 세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전 사슬, 전 영역,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 안전에서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 공무원이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중국 특색을 갖춘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 혁신을 지지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속하며 경제 거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활용 효율을 대폭 높이고 고효율 관리를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위해 봉사는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적극 구축하는 등 4개 중점과제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의 량방향 용량 강화 공정, 지식재산권 봉사구역 발전 공정, 1대1로 지식재산권 고품질 협력 공정 등 12개 특별 공정을 설치했습니다.
0: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을 맞으며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가 공동으로 12명의 가장 아름다운 신시대 혁명군인을 발표했습니다. 리찬, 왕효명, 왕도, 리가문, 주갱조, 고덕보, 고교운, 왕문빈, 장봉, 상초, 범한걸, 진옥호 등 12명 장병들은 전군이 단기 아래 정치적으로 혁명성 단련을 강화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용서 숨쳐 나온 선진 모범들입니다. 이들은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직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광범위한 장병들이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단호히 핵심을 수호하는 충성의 품격을 충분히 과시하였고 전군 부대가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생동한 실천을 반영하였으며

0: 군대가 훈련과 련마를 강화하고
1: 지금 막부코원에서 야위 훈련 중인 류군 제83집단군 소속 료단의 장병들은 정연하게 대대를 갖춘 채 선명한 8.1 군기 앞에서 오른 주먹을 높이 들고 장엄하게 선서했습니다. 그들은 군기 앞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당에 대한 충성과 강군 구원수를 위해 분투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류군 제83집단군 모 료단의 맹룡사는 저는 끊임없이 군사 기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전투 의지를 갈고 닦아 항상 활시위를 당기는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장을 제압하는 돌격의 예리한 칼날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항공병 모 부대는 장병들을 조직해 해남성 경해시 홍색 량자군 기념문을 방문했습니다. 장병들은 혁명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을 진작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켓쿤 모부대는 7월 31일 독특하고 참신한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노래하면서 신시대의 미사일 공정병들이 방패를 씌워 조국에 보답하며 분발 진취한다는 강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켓쿤 모부대는 이번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전우들이 깊은 산속에 뿌리내리고 국방에 몸을 바치는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이번에 보여준 작품과 상태를 전투 준비에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8.1 건군절을 앞두고 아부야이 임무구역에 파견된 중국 제6진 아부야이 평화유지 헬기부대는 해외 평화유지 전장 환경에 맞추어 직무기술 훈련 경연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 사이에 서로 배우고 앞서가며 군사 기능을 연마하는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종사 속도는 이번 경쟁은 복잡한 공역 비행, 공중, 돌발 상황 처리 등 종점 난제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우리가 조작의 세부 사항을 더욱 잘 다듬고 각종 평화유지 비행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군무보장부대 제900병원과 제904병원은 이번 진료과에 의료전문가와 간호기관의 의료봉사팀을 구성해 편벽한 지역의 기총부대와 혁명근거지를 방문하고 무료진료와 순회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합동군무지원부대 제904병원의 정량은 이민군의로서 우리는 초심과 사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군대의 따뜻한 정을 주민들 곁에 전달하며 실제 행동으로 건군 99주년을 기념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7월 31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을 알리는 개별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관련 책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퇴역군인의 더 나은 취업 지원을 업무의 착안점으로 삼아 취업 제도와 기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완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옹군우속 옹정애민 공동건설과 영결표창 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배금가 부장은 전업 군관과 퇴역군인의 취업 배치나 정착과 관련해 강습 중에 목표 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게 실습과 견습을 조직하여 퇴역군인들이 군대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배금가 부장은 점수 부여에 따른 일자리 선발, 통일시험, 직업 배치, 쌍방 선택 등 배치 방식을 채택하도록 각지를 지도하고 수용기관이 필요한 사람을 찾도록 하는 동시에 퇴역군인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군인우대보호사 왕충성 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우대 정책 제도와 대우 보장 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충성 사장은 현재 국가가 이미 21년 연속으로 정기 위로 보조금 기준을 인상하여 관련 우대 대상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무휼 명예, 장려 기재와 관련 정책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우대 프로젝트를 한층 더

0: 표준화하고 사용 정경을 완비화하고 풍부하게 합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가 7월 31일 올 하반기 거시정책은 용량 강화와 흐름 제고에 힘을 쏟아 전년 예기 목표와 과배 완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면에서 109건의 중대 공정과 6대 네트워크 기획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이중 건설과 이신 오물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큰 힘을 들여 소비를 안정시키고 진작시키게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며 보도대변인인 장희가 소개한 데 하면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시기 신용의 전력망은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할 계획이고 지하관망은 약 5조 원을 투입하며 컴퓨팅망 건설에서는 새로 직접 투자 약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희 주임은 전국이 하나의 통일을 치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6대 네트워크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 집권당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인 치테포 사상정치학원의 이스마일 마다 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05년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분투 노정은 한 국가가 자국의 국정 여건에 기반을 두고 자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로서 마다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국정운영 경험을 연구해왔습니다. 2025년 3월 마다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해 농촌, 기업,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주제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대화된 도시 건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인민 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기층당 조직이 대중의 소요를 제때 잘 파악하기 때문에 자원을 대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은 각종 정책이

0: 아프리카 발전에 주는 시사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 시범마을, 중국의 짐바브웨 지원 견초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빈곤 감소는 단기적인 구호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마다는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 제품은 무관세 정책의 혜택을 입어 중국 시장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는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산업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원자재 수출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의 전환을 실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광범한 발전도상국들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중국 측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함께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를 바라는 확고한 약속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0: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구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번식 의법지국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화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새로운 겨루을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4: 문두구구 재당법정의 한 법관을 만나봤습니다. 사효종은 단안간 기층법원에 몸담고 있는 법관입니다. 오늘 그와 그의 동료는 령수촌에 내려가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법관님,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지고 있는 국정이 무골 같은데요.
5: 네, 무게가 만만치 않네요.
4: 제가 대신 지어드릴까요?
5: 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4: 그럴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5: 어때요?
4: 무겁네요. 몇 번마다 이렇게 무거운 국장을 지고 내려오나요?
5: 네, 순회 재판 때마다 이렇게 국장을 메고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의 국장을 보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북경시 문두구구의 오지에 자리한 명수촌. 연로한 마을 주민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이 물려준 밭과 집을 지키면서 산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별들을 위해 사효종은 국장을 메고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엽니다. 재당 법정은 북경시에서 해발이 가장 높고 가장 서쪽에 위치한 파출 법정입니다. 청수, 재당, 안시 등 세 개 진의 자연촌 89곳을 관할하고 있는데 포괄 면적은 9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연촌들은 전부 심산 속에 위치했습니다.
5: 국장이 반듯한지 잘 펴봐주세요. 가운데가 맞는 거죠?
4: 무더위 속에서 사효종과 그의 동료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정 현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붉은 국장, 검은 법복, 장엄한 법정은 모두 법의 상징입니다. 오늘 원고와 피고는 사실 친남매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낡은 주택 소유권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원고는 피고의 신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들 본인 맞죠?
6: 맞습니다.
4: 일상생활에서 이러저러한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가정사도 그렇고요. 재당에서도 이런 모순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5: 상간지구에서 이런 사건은 흔히 만납니다. 대부분 가정 내 소소한 다툼이지만 배후의 모순이 클 때가 있습니다. 사건 대부분이 주민들의 구두 진술뿐이고 증거가 적어 법관이 당사자들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이치를 설득시키는 등 해석 작업을 해야 합니다.
4: 한 법관에게 있어서 법정 심리 현장의 공평과 정의, 법에 따른 재량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법관은 또 소송 자체에 그치지 말고 기층의 잠재적 위험부담 요소에 대한 사전 예단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모순의 착안에 사법 봉사를 제공해야 갈등을 해소하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효종은 법률 강좌를 자주 조직해 농민들의 법제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공안기관이나 법원은 개인 계좌의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끊어버리면 됩니다.
4: 지금까지 사효종이 조직한 법률 강좌는 70여 차에 달하고 주민 집 앞에서 조직한 순회 재판은 200여 차에 달하며 해마다 3만 리를 넘는 거리를 오갑니다.

0: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분쟁을 해소하며 사법으로 인민을 보호하고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길에서 사회우정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특별히 북경시 문두구구 인민법원 재당인민법정 사효종 재판장과 중규민대학 사상정치과 란양교사를 평어근인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모셨습니다. 사법관님 안녕하십니까? 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재당법정의 관할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2: 현재 재당법정의 관할 구역은 96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3만 명, 3개 진에 89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이 산세에 따라 자리해 있어 자수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1: 국장을 메고 처음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열었을 때부터 전의 재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2: 네, 정말 예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진술한 것이 전부 사실인데 무슨 증거를 더 달라고 저희에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말한 것이 사실인데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또 패소라니 말이 안 된다고 조급해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도 이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번에 란양 선생님도 사법관님을 따라 재당법정 관할구 재당법정의 또 하나의 독창적인 점은 법정 주문서입니다. 이 법정 주문서는 구경 어떤 걸까요?
3: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들으셨습니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3: 오늘은 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화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침 12시가 가까워지자 허운봉의 도화면과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집은 12여 년 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산서성 진중시 유차구 곽가보향 신부촌의 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작은 면집은 그닥 눈에 잘 띄지 않은 평범한 가게입니다. 영광 도화면관이라는 붉은 바탕에 흰 글로 새겨진 간판이 걸려 감사의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환경미화 회사와 현장 일선 노동자들에게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면을 올립니다 소리 한마디와 함께 허운봉이 경쾌한 걸음으로 접시를 받쳐들고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면 몇 그릇이 상에 오르자 공기 중에는 양념 고기 향이 물씬 풍겼습니다. 룸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싱글벙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돼지머리 고기, 찐 수육, 유면볶음 등 여러 가지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면 한 그릇의 값은 얼마입니까? 기자가 묻자 저는 싸게 팝니다. 한 그릇에 8원인데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라고 허운봉이 대답했습니다. 허운봉은 11년째 버티고 있다면서 11년 동안 면집은 여러 차례 이사했지만 줄곧 변함없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제공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또 이렇게 오래 버팁니까? 라고 묻자 허운봉은 서류 없이 고생스럽게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014년 허은봉은 근처 왕후촌에서 면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물건을 들여올 때면 늘 60이 넘는 환경미화원들이 혹한을 무릅쓰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은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일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하면서도 돈은 얼마 벌지 못합니다.

0: 당시 그들을 보고 저와 아내는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은봉은 황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할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은봉의 아내 곽건매가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서자 얼마 후 면집에는 안내문 하나가 나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황경미화원들이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들은 문을 들어와서도 그래야 양념이 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면은 손으로 직접 반죽해 쫄깃하고 매끈한 식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곁들임 채소는 깨끗이 씻어 미리 잘라두고 가지런히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평소 면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뿐만 아니라 따뜻한 요리도 제공합니다. 양교환은 손님이 많을 때도 사장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반찬 몇 가지를 볶아준다고 말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양고기탕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뜻밖의 즐거움도 챙겨줍니다. 이를테면 단오에는 향긋하고 달콤한 쭝지가 있고 추석에는 부드럽고 찰진 월병이 있으며 보름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탕웬이 있습니다. 네, 2015년 허은봉은 진종시 자원봉사자협회에 가입했습니다. 허은봉은 뜻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더 자신감이 생겼고 공익활동을 하려는 의욕도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허은봉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지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홀몸로인들을 정기적으로 유문하며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국수와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허은봉은 어느 한번 공익활동에서 200명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을 맡았는데 전혀 피곤한 줄 몰랐고 오히려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났다고 말합니다. 대략 집계해보면 12여 년 동안 허은봉은 사랑 나눔 사업에 이미 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군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닌가고 물으면 허은봉은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네, 지금은 아직 학교를 다니는 아들애가 때때로 점심시간에 면집에 와서 도움을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나눔 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가합니다. 허은봉은 우리 부모님은 늘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셨다면서 지금은 자신도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허은봉은 중국 훌륭한 사람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메달을 보면서 허은봉은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환경위화원들의 진심 어린 웃는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사실과 설명.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새로운 겨룸을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8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다시 군사적 대치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이어지던 양측의 완화 국면은 다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상호 신뢰가 완판 서쪽 날개의 측문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반 가까이 회담을 이어갔고 회담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앞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 의제는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 레바논과 체결한 3자 기틀 협정의 진전이 포함되었습니다. 회담 후 양측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글을 올려 이는 매우 좋은 회담이었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언론에 이는 전면적인 협상과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였다고 하면서 양측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측 관원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회담에서 트럼프의 중동 정세에 대한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고 미국 측이 자신들만의 일정과 고려사항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며 또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계속 미국 측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시기는 아주 미묘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불화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이란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데일리 등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이 이란 문제에서 이미 주변화되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미국만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분석은 네타냐후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란 문제에 관한 미국의 결정에 다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 외무장관 자리프는 역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외부에서는 네타냐후가 이번 회담을 이용해 지역 내 적대 행위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모든 노력을 다 방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을 조율할 무렵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7월 29일 새벽 요르단 경내의 한 미군 공군기지와 지휘센터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번 타격이 미군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 민병대 무장 조직인 이들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유조선이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이른바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항로를 따라 항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멘 후티 무력은 7월 28일 만대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한 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날 파급 위험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타격은 결코 상책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미군의 탄약 소모가 심각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군 고위층은 지금 방공 요격탄 재고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압박이 더욱 심해져 공화당의 선거 판세에도 추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평의회 베테랑 고문인 헤렌 울먼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소모했고 에너지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계속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더 현명한 조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략적 강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여전히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반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 안보와 해운에 대한 영향력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치평론가 사이둘라 자레이에 따르면 향후 정세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충돌이 계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해 충돌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란은 일정한 전략적 카드를 계속 쥘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중동 지역 이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타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이스라엘 측이 이란의 에너지 목표를 공격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의회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으로 정치를 유지하는 방식에 익숙한 네탄야후가 이 기세를 몰고 공격에 나설 강한 동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대응에 나선다면 충돌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왁자지껄 수많은 대화가 오갈 때내 이름이 언급되거나 관심 있는 단어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귀에 꽂힙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내가 흥미로워하는 소리는 집중이 되는 현상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들어오지만 우리 감각기관은 필요한 걸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쯤에는 이런 단어가 또 또렷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네, 퇴근, 불금, 주말. 네, 언제나 설레고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I was born to love you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뭐하면서 보낼 것인지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졸광 한우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날씨만 같아도 주말 어떻게 보낼지 감이 엄두도 안 납니다. 더위에 약한 저는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숨 막혀서.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말 교회에 함께 공유하는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어서 다음 주말 교회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는 저는 주말이 언제인지, 평일이 언제인지 요일 관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근할 때에는 주말이 그렇게 소중했었는데 요즘엔 일할 수 있는 일상이 더 그립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육아하시는 우리 네, 어머님들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루하루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기분 좋은 주말 또 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은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벌써 금요일이네요. 사무실 온도가 3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도 더운 걸까요? 빨리 퇴근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또 나오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엄마 같이, 장날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 따라 장에 간지 이제, 1년도 훌쩍 넘은 것 같네요. 그 전만까지 해도 늘 저랑 같이 다녔었는데, 간만에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려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어머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데이트 주말엔 모아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좋은 주말 맛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별 큰일은 없는데 괜스레 좀 기분이 언짢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칠 때는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왜 저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들릴수록 가만히,

그냥 그렇게 흐르게 둬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마음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한 쉼터가 생길 겁니다.

인생을 살수록 공감 가는 글들이 있습니다. 입에는 말을 많이 담지 말고 가슴에는 근심을 많이 담지 말 것이며 위에는 음식을 많이 담지 말거라. 소란한 마음엔 고요가 필요하고 무거운 하루엔 여백이 필요한 법입니다. 드러내는 삶은 결국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말을 많이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죠. 부질없는 걱정을 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는 100% 걱정 중에서 4%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걱정으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 무겁겠지만 무거운 분들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의 여백을 가져보세요.

0: 네, 오늘 시간에는요,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터가 필요한 그런 글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글.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시끄러울 땐 행동하지 말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미움이 커질수록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꼬지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대를 보는 눈길이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네, 이번 순서는 소품 돼지약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잠만! 경찰차! 딴 데로 가자!
2: 서로! 서로! 어디로 갔는가? 서로! 서로! 여기 있었구나. 그랬구나. 어디로 갔는가 해야지. 연달. 민변연달 가져왔어. 텐데요, 주인이 안사람이나 내나 우리도 지금 한 도구로 볼줄아. 그랬어요.
1: 아줌마, 아, 지지 박가리 손 몰라도 그저나 돼지 같은 게 있어 그냥 잡아야겠지. 그러다 얘 설구지나 못하고 그냥 툭 타고 나서 아무것도 돼야.
2: 무슨 방송 이렇게 떠?
1: 방송 이래?
2: 우리 돼지께요. 이제부터 조금만 살 좀 제가 다 받게 돼요. 여기 얼마나 심이기는지 봐도.
1: 야, 아줌마 앞이나 야, 돼지 여 고기 야지 못 먹지.
2: 여 병살에 생긴데. 그러면 이렇게 전해다.
1: 야, 아줌마 소리도 몇 대충 지나겠구만.
2: 아이, 그래요.
1: 아, 야, 학교 때부터 하루 똑같은데.
2: 세월,
1: 네.
2: 새로 우리 선에서 농수 졸업 때치고 세월 많이 숲에 있는 청각이 어딨어요?
1: 기대사 끝에.
2: 저것저가 다 봐도.
1: 야, 이 아줌마 정말 막 분모를 들이 맞을 자세다, 이 아줌마. 어, 아줌마.
2: 야.
1: 수희한테 다 대왔습니다.
2: 아이디어서.
1: 야, 이 아줌마 큰일 진짜 그랬네. 아, 이사도 사람한테 표 보이고 약 가져갔는데 수희한테도 아이비가 암약이라 가져왔잖아.
2: 아이,
1: 나 잠깐 물어봅시다. 잠깐,
2: 아이,
1: 잠깐 물어봅시다.
2: 아이, 안 돼요.

0: 내가 연장지에서 뭘 앞두? 잼부터 먹을 날이 없어.
1: 에휴, 젊은이들을 조직해서 일을 벌리면 재밌겠는데.
0: 이게 다 옛날 소리구만.
2: 지금이 개라 잡아먹을 돈이 없음. 금보 활동이라고 조직을 못하구만.
1: 에이구.
0: 정말이구만.
1: 오메 볼라니까 문화실도 크더구만. 어째 청년 활동이라면 다양하게 벌려보자.
0: 아이고, 그게 다 옛날 소리구.
1: 아이, 나 얘기해줬어.
0: 아, 이거 진짜 외국 담배 깎아붙이지.
1: 야, 야, 그래지.
0: 걔 나 어디 찾았어?
1: 어, 그런 게 아니야. 저, 그 사실은요, 우리 서점에 농촌에서 실험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 들어왔길래.
0: 무슨 책?
1: 내 이렇게 직접 메고 왔다.
0: 보기 좀.
1: 야, 빨리
0: 해. 야, 이거 좀 대충 기름 써. 저, 저 빨리 꺼내.
1: 보기 급해하긴 정말. 자, 뭐 과학기술 서장이요.
0: 예? 아, 이런 팩은 무지개 없느냐? 그냥 무지개 좀 우쭈부려야 안 돼요. 그냥 무지개 좀잠깐아
2: 그냥 걷어들겠노?
1: 야, 아, 어떻게 걷어들겠어? 한 책에 이런 40자 이래. 담배 한 통감밖에 아니래요.
0: 농촌에 더 어디 있는데. 우리 아이가 돼지고기 장사를 하면 돈이나 좀 벌이 그렇지. 지금 농촌에 어떤 아들은 장백 잡혀 담배도 위해서 하는 잡혀나 하는 것 같아. 근데
1: 아이 저러. 옛날에야 우리 민족은야 돈으로 팔아서도야 자식들 공부시켰다.
0: 아이고 그런 말을 현실에 맞대했구만. 잡지라는 것 진짜 무슨 아짜 자기 인생에 뭔 팔사 무슨 게 그렇다 뭐 못 팔아 못 쓰고 뭐 갑수 갑수 갑수 못 팔아
1: 못 아이 저러. 저 그래도야 지금 이 시대 절조를 따르자면 이런 과학기술 저작이란 많이 봐야 한다.
0: 자 걷어칩서. 우리 같은 청년들이자 무슨 아이, 돈이나 돈 벌어 일찌감치 곱은 섹시나 얻어 작아나가면 그만해서 붓기 생긴 게
1: 있는데. 아이,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게 무슨 큰일이 해야 돼.
0: 웃기지 마소. 지금 대학 교수님 아까들은 만날 부시시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돼지고기 장사를 하는지 생각지도 못써. 내일 놀면서 무엇을 맞다. 뽀야 뽀야 한정만 생각하고. 정말 그만.
1: 정말 이럴 뻔한 없어야.
0: 대학이라 못 갈 바에야 뭘 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일찌감치 나와 잔돌림피나 보는 게 상습지.
1: 아이 그럼 저로는 그 연애편지도 못 쓰겠구만.
0: 무슨 사람 연애편지야 쓰면 찔나구만.
1: 에이 난 뭡니까.
0: 아 정말 그만. 야 일 들렸어.
1: 야
0: 그 일 하나 당첨이야. 아 사랑하는 애다띠 오늘도 그립고 그리운 그대 모습 꽃보다도 어렵군. 내 사랑 그대여.
1: 이야
0: 아이 이런 말만 믿겠지. 그거 온 동네 청각들이거든. 여기장 가면 써먹음 꽃무 까먹지 그만 같았다. 저는 저는 내 사랑.
1: 감사합니다.
0: 이래 두루 돌아다니는 좀 덜덜할 때나 말게끔만 기다리겠습니까?
1: 야야
0: 자
1: 그럼 야야 네. 그럼 내가 저 앞마리에서 먼저 책을
0: 예 그랬어. 예예 수고 나왔어. 그래
3: 서야
0: 네? 야 좀 하자 정신 잘못됐네. 내 정신
3: 잘못됐어. 우리 집을 가요. 우리 집을 가요.
0: 야, 너 맞지? 너 누가 대낮에 이렇게 자꾸 달려가지 못해. 내가 이래야지 뭐 이렇게. 우리 당신은 가기 높아야지. 시끄럽지. 아이, 피해자로 왔으면 어떡하겠다, 지금.
1: 아이, 무슨 일이야?
3: 어우, 지연이야.
1: 전, 피해자하고 전체 이야기를 하자.
3: 저 도깨비 때문에 우리 돼지 다 죽어주고.
0: 아이, 무슨 일이야? 좀 전체 이야기를 하자.
3: 근데 저, 어딜 가?
0: 아니, 참, 어딜 가겠습니까?
3: 내 돼지 꺼주네요. 내 돼지 꺼주네요.
0: 야, 야, 너 마한테 내 돈, 돼지고기 상사에 돈이나 버는 거 같은데, 내가 좀 앞에라서 그래, 내가 그때.
3: 돼지 똥물싸게 물려? 물려? 돼지란 놈은 워낙 전전적으로 셋이 없는 짐스러워서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돼.

0: 사람은 어때도 제가 먹을 만큼 먹고 속에 호랑이는 어째도 약한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는가. 그러니 돼지란 놈도 이 한병살이 다 줘도 제가 먹을 만큼 먹는다. 아이를 뭐냐?
1: 아줌마 일단 비급부터 저녁에 달라 저녁에 줄게 줘야 돼.
0: 아줌마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사투리라도 여기 있음도.
2: 아줌마 그만 왔어. 내가 다 알만한.
0: 내 무슨 그만하겠어.
2: 아줌마
0: 그다음에 내 부작용 없는 것 같아. 또 어째서
2: 어째서
0: 빈통제 뭐 빈통제라 알겠지. 대포는 그래길래야 저는 고조야 한니고도 돼지 백정질이 날 팔대요.
1: 아이
0: 팔대요.
1: 예 계속 팔소가 죽였죠. 야 이 오늘
0: 그만한 옷
1: 잠만요. 아이 이 팔소 아이
3: 이 동무들 정말 이건 뭐 천지냐.
0: 야. 저기 돼지를 쌌더니 사람도 돼지를
1: 저거라기 쌌더니 돼지 쌌네.
3: 아이 아줌마 아 아줌마 그런 어. 말은 무명한 게 뭡니까.
2: 야 정말야.
3: 아이 철호 아 이게 어디 돼지 동물상이야죠. 돼지 해충약이지.
0: 무지개랑도
3: 네? 이게 돼지 해충약입니다.
0: 오 기차라야.
3: 그래 한 번에 얼마씩 먹겠습니까.
0: 한병살을 거의 다 먹였어.
3: 야, 기차다야. 아, 여기다는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이라고 했는데.
0: 우리 돼지 죽었구나, 그러면. 나 그냥 간염을 치료하자는 게 어떻겠냐. 아이고, 기차다.
3: 저, 아줌마. 이래지 말고, 해. 우리 방법 대서에 빨리 가. 돼지를 봅시다.
0: 아줌마에서 수의서에서 왔음도.
3: 아이, 내 뭐, 수의서에서 왔거든. 나는 저, 현신학서점에서 왔어.
0: 겜 죽었다,
4: 그래, 뭐. 원래 수의서에서 일하다가 현신학서점에 갔다 지금 와요.
3: 야, 아이요, 저런. 다 이 책에 있어. 책이 선생이고 의사야, 의사. 이 책이 그 보라는데.
4: 이 책이 그 그러자, 이거.
3: 정말. 저, 아줌마. 우리 빨리 가보자.
0: 이큰 동네 하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3: 야, 그냥 어째 아줌마이랑부터 하늘 공부를 뭐 하지 못했는데.
0: 내가 누구게? 전에는 젊은이라는 게 어째 못하. 전에부터 알을 낳고 빨래라. 장판장고 무슨 돼지고 그가지.
3: 저러 이 아줌마의 말이 기상하. 당전에야 농촌 면모를 개변하는 근본은야. 과학기술 문화 지식이 있는 젊은님 되들어야 관리에서 세우는 게 있다. 그래도 말고.
0: 서로! 글쎄, 내 말한 게 턱걱이네 해도 제게는 보약이 될 수 있어.
3: 예, 갑자기 그렇구만. 아, 아줌마! 내 집이 돼지 잘못되면 내가 보호하겠구만. 그러지 마.
0: 나도 말이 그렇지. 아줌마, 예. 우리 돼지 다 잘못해.
3: 예, 빨리 가야겠어.
0: 빨리 가야겠어.
3: 아, 아줌마, 속이 하다 이렇게 덩크 있다가야 남 돼지고 자기 돼지 같아요. 아, 이게, 아야, 저 집안집 형님이, 이 선생님, 이 대부!
5: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은 참 좁다.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아지는데요. 마음을 키우면 문제도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모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나왔겠죠. 네, 오늘도 저희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갔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그래,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몸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인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0: 소금 장수는 시장에 나가 팔려고 자루에 소금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실은 당나귀는 한참을 걷다 보니 등이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나귀는 이렇게 매일 소금 자루를 나르느라 지쳐 있었죠. 얼마쯤 가니 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소금자루와 함께 개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물속에서 나왔는데 등에 지고 있던 소금자루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아 없어졌던 거죠. 아하, 짐이 물에 젖으면 가벼워지는구나. 꾀가 생긴 당나귀는 그 다음 날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물에 빠졌고 그때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히히, 이렇게 좋은 방법 두고 내가 그동안 왜 무겁게 다녔을까? 아싸, 신난다. 히히히. 당나귀는 잔귀를 부렸고 소금 장수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에이, 이런 꾀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가 요 녀석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소금 장수는 다음 날 당나귀 등에 집채만한 커다란 자루를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헉, 뭐야, 왜 이렇게 큰 자루를 가져오는 거야? 하며 놀랐지만 이 자루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솜을 잔뜩 넣은 솜자루였거든요.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울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짐이 가벼워졌겠지? 히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는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솜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에게 소금 장수는 고삐를 끌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어서 와. 당나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꾀를 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무거워.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꾀를 믿고 편한 길만 찾다 보면 언젠가 당나귀처럼 혼살 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누구를 봐도 눈에 거슬린다 등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더운 날씨가 원인인데요. 그럼 고온은 왜 사람을 더 쉽게 폭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짜증이 나기 쉬운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인내심이 나빠져 작은 일에도 화내기 쉽습니다. 다음, 뇌 상태 악화입니다. 신체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그리고 수면제 악화입니다. 여름밤은 무더워 잠들기 어렵고 얕은 잠을 자며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불안정하게 해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신체의 지속적인 불편함입니다. 무덥고 끈적거리는 날씨는 몸을 항상 약간의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더울수록 짜증나고 짜증날수록 더 힘들고 힘들수록 더 쉽게 화를 내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소할 방법의 부재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 운동하기를 꺼려하면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 스트레스의 가중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우면 입맛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신체 상태가 나빠집니다. 또한 통근할 때 너무 더워 견디기 힘들고 외출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동시에 고온은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업무와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며 과제가 쌓이고 진행이 진행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열사병, 상열, 신체 불편이 발생하기 쉽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겹쳐지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고온 때문에 감정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늘 참고 버티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묵묵히 압력을 견뎌내는 습관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고온은 피로를 증폭시켜 쉽게 감정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 우울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온 날씨에 증상이 반복되고 감정 악화가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기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입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직접적으로 파괴해 여름에는 더욱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내분비 및 체질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호르몬 변동이 심한 청소년, 갱년기 여성으로 인한 신체와 감정 조절 능력이 비교적 약해 날씨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습니다. 다섯째, 특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혈압 강화제와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이 신체 열 방출과 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쳐 여름에는 더 쉽게 열이 오르고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결정이 생긴 꿀은 먹으면 안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꿀을 오래 보관하면 바닥에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의 결정이 생기고 탁해 보이며 색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꿀은 고당도 저수분 활성식품으로 포도당이 고농도 저온에서 결정으로 쉽게 석출됩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생기는 속도가 다른데 유채꽃꿀이 빠르게 굳어지고 아카시아꿀은 과당 비율이 높아 더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 당류와 질소 함유 물질이 천천히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고 일부 페놀류가 산화되면서 색이 점차 짙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변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높은 당 농도,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 그리고 과산화수소, 폴리페놀 등의

0: 요인이 함께 작용해 강한 항균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밀봉, 건조, 상온에서 빛을 피해 보관하면 일반 세균이나 혐오에 의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결정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결정이 생겼거나 색이 약간 짙어진 상태, 그리고 통 안에 이상한 기포나 층 분리가 없는 경우, 꽃향기나 꿀향이 나며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알코올 냄새가 없는 경우, 입에 넣어도 코를 자극하는 신맛이 없는 경우의 영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툴리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최근 인터넷에는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뇌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2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와 성정부의 사업 회보를 청취할 때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의 긴박감을 가열차 강화하며 취약점을 찾고 난제를 해결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고 분발 전진하며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타개하는 데 힘을 쏟아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공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치도록 추동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간 생산량이 50만 상자인 인삼 사포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일정에 따라 작전도를 걸고 시공하며 공장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설치 및 조정을 함께 틀어주어 생산 라인이 일찍 돌아가고 기계가 일찍 움직이게 해 조속히 시료를 형성해야 합니다. 길림 룸마트 디지털 물류산업단지 창고 물류 및 콜드체인 물류 가공센터 대상은 현재 콘크리트 붓기, 벽체 판자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기계 인력 등 시공 경량을 충분히 조율하며 여러 공정의 교차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0: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생산을 가동하고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결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케이블용 구리선 선재 및 배전함 생산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현지 실제에 입각해 혼촌자금 동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 라인의 지능화, 자동화 승격 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제품 품질을 높이는 등 전심전력으로 제품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만들고 기업을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의료미용타운은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해 구축하는 특색산업단지입니다. 호가복은 의료미용산업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의료미용 대상 건설 상황을 답사했습니다. 그는 선우회 연길시 중의원 중이항로화 재활종합진료센터 의료미용 건강양생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도 대상의 완공은 부대 산업 대상의 착지를 흡인하고 산업 군집의 직접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토지층 방비, 부지 고르기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주체 공사 시공으로 신속히 전환해 10월 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소재 대상 건설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소재 대상이 완공되면 공공문화봉사 공급을 가열층 풍부히 하고 도시의 문화 기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는 책향기 넘치는 연변 브랜드를 구축하고 연변 문화관광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작용이 두드러지고 의의가 중대합니다. 시간대를 긴밀히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개선과 개조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로컬 미화 및 경관 조성을 잘 틀어주어 풍경이 있고 책향기가 있는 도시 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길 백화 주제 VOCO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시공 경량을 총괄해 조속히 주체 공사 건설을 완성하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동시에 전개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도시 응접실 및 진달래 미식대회 대상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호가복은 건설 진척을 현지 답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련 사항을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도입해 대상의 운영 관리 업태 개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대상이 완공되는 즉시 운영되고 개업하는 즉시 번창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을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우리 시의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진척에 관한 회보를 특별히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수부 도시로서 전주의 발전 대국에서 지위가 자못 중요하고 작용이 특히 두드러지므로 반드시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서 선두에 서고 본보기가 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연길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책임 의식, 담당 정신을 가열층 강화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스스로 차이점을 찾고 부족함을 파악하는 데 능숙해야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공을 들여 대상 유치, 착지,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백방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유치되고 착지되며 빠르게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번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책임자와 시간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하나하나 정리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진도가 지체된 대상은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대상을 다그쳐 건설하고 조속히 생산을 가동함으로써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을 서둘러 기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을 견제하고 상급의 각종 정책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며 국가 초창기 특별국채, 중앙 예산 내 자금, 일반채, 전문채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인 투입 방향을 둘러싸고 국가 투자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작용이 현저한 우수한 대상을 기획 포장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서 대상을 기획하고 직접 단장이 돼 외부로 나가 투자 유치를 전개하며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력 방향을 정밀하게 겨냥해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지정하며 기업의 투자 능력을 면밀히 판별하고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 높은 빈도로 나아가고 정밀하게 모셔와 장비 제조, 신형 에너지 저장, 의료미용 건강 양생, 창고 물류, 서비스 외주 등 분야의 중대 대상을 다그쳐 착지시켜 더욱 많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4대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와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각각 연기를 조둔부대 장병과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무장경찰 연변지대를 찾아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 장병 생활 보장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으며 오랜 기간 연기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연기를 조둔부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기를 조둔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을 견결히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관철했으며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선진 전투력 건설을 다그쳐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전 안정 수호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조둔부대 장병들은 주도적으로 심화하고 온군 우속 각종 정책을 시달해 장병들이 마음 놓고 변강을 지키며 공훈을 세울 수 있도록 진정으로 실질적인 일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어줄 것입니다. 이어 왕길보는 98세 우대무휼 대상 곽태송을 위문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문에서 각종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시달하고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당위와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기를 조둔부대에서 김봉은 부대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과 후군 보장 등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기를 두둔 장병들은 연기를 뿌리내리고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해 연기를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두둔 부대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속 계승하고 발양하며 훈련과 전투 준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안정 보장, 연기를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공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시당위와 시정부는 시종 쌍공 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각종 원군 우속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달해 장병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며 새시대 군정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운명을 함께하며 마음을 잇는 좋은 국민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 7월 24일 우리시는 투자유치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리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을 부치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투자유치소조는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사업 상황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투자 유치는 오늘의 투자를 유치하고 내일의 발전을 촉진하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투자 유치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투자 유치 성과로 능력을 평가하고 대상 건설과 성과로 성패를 판단한다는 뚜렷한 방향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공업 강시 전략을 중심으로 공업 대상 유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지역 자원 우세와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선정해 산업 상호 보완성과 적합성이 높은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하며 산업 사슬을 더욱 완비하고 산업 체계를 건전해하며 산업의 집군화와 규모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추진하는 끈기를 갖고 유치와 봉사를 함께 중시하고 착지와 성과 창출을 함께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협의 중인 대상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자원을 정확히 배치하며 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협상 성과 전환율을 높이고 더 많은 협의 대상이 계약 체결과 실제 착지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업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추진 일정을 세분화해 각종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이 조기에 착공되고 조기에 건설되며 조기에 생산이 들어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책임과 주업을 뚜렷이 하고 개발구가 투자 유치의 주전장과 난관 돌파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상 전 생명 주기 봉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상의 착수부터 생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전 과정을 조적 봉사하는 한편 기존

0: 공업 기업의 증자와 생산 확대, 품질 향상을 적극 장려해 기업이 더욱 크고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상벌을 분명히 하고 투자 유치 평가와 상벌 기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올바른 인재 등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확립해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잘해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우수 간부를 과감히 발탁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속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격려하며 실사 구시와 실무 정신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실향위 상무위원, 시인대 상무위원회, 시정협 당조서기,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 시험구 주요 책임자, 시정부 부시장, 시직속 관련 부문과 각 진, 각 가도, 일부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2: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 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0: 보기에 나서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3: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3: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첫째,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워집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0: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2: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1: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9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1개에서 2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수 있고요. 3개에서 4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에서 7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에서 정치적 인솔 강화와 혁신 발전 심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통령의 서명에 한 명의 개인에게 군공을 기입했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건강 중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게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7월 30일 오후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할때 관한 제27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는 학습을 주재할 때 15차 5기는 전망기획식에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신시대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며 정치적 인솔을 강화하고 혁신 발전을 심화하며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얘기대로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해 전체 인민해방군 주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부대 장병, 군대 문제인원, 예비역인원, 민병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전략판공실의 송전 동지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설명을 참답게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설명과 토론을 청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요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전략 대국과 세계 100년 만에 건

0: 겪는 대변곡을 총괄해 강군 홍군과 당과 국가 사회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두팀없이 견제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강군 목표를 명확히 제기했으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3단계 전진전략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정치강군, 개혁강군, 과학기술강군, 인재강군, 법에 따른 군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투쟁과 전투준비, 건설을 병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과 실전 능력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강군 사비,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석권평 총서기는 정치 건군은 이민군대의 근본으로서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의 방향과 바탕책과 관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정치 건군 방략을 전면 건설하고 리론 무장을 강화하고 사상 정통을 심화하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장병들의 사상적 근간을 잘 다져 총뿌리가 영원히 당의 주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부패 투쟁을 깊이 추진하고 중단 프로젝트의 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하며 재반 건설의 질과 능력, 청렴 최저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고품질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추진의 근본적인 지향점과 검증 기준은 지정 전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인 지능 기술의 군사 응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체계의 구축과 응용을 심화하며 지능화한 군사 체계를 점차 구축해야 합니다. 작전 능력 체계 집성을 강화하고 실전화 검증 평가를 잘하고 훈련과 전투 준비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통합적인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관리를 강화하고 군과 지방의 개혁 과업을 결부해 제재 기재를 최적화하며 정책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규범적이고 질서적인 군과 지방 간의 업무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는 큰 힘을 들여 국방과 군대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국방을 관심하고 국방을 요래하며 국방을 건설하고 국방을 보유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최근 통령에 서명해 중국인민해방군 91548 부대 양용에게 국방과학기술 1등공을 수여했습니다.
0: 8월 1일 발행된 제15호 탐군농촌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큰 발전도상국입니다. 중국 특색의 보건건강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독려해서는 안 되고 신시대 보건건강 업무 방침을 관철하는 것도 독려해서는 안 됩니다. 중점을 부각시켜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민대중의 다원화된 보건건강 수요에 직면하여 폭넓게 혜택을 주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보건건강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업무를 들어주고 힘과 자원을 집중해 추진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공공보건체계를 건전히 하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봉사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하고 문명적인 생활방식을 고무해야 합니다. 건강중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통일된 지도와 당정의 공동관리체제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건강증진의 정책 제도체계를 완비하며 건강 개념을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전 과정에 통합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발전과 관리기제를 개선하며 보건의료산업의 당 건설 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의덕과 의료기풍을 선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7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상반기 경제정세와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사상과 인식을 경제정세에 대한 당 중앙의 과학적인 판단

0: 단에 통일시키고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경제가 계속해서 새롭고 우수하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양호한 시작을 힘써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적 정책의 실시 효과성을 실속 있게 제고하고 재반 재고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며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증량 정책을 제때에 계획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국내였습니다. 회의는 건강 우선 방향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중보건, 의료봉사, 의료보장 체계를 보완하며 의학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건강에 유조한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전민 건강 자질을 제고하며 건강 사업 발전 촉진에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주택 적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주택 적금의 기능과 역할을 더잘 발휘하고 인출과 사용 범위를 확장하며 제도의 포괄면을 확대하고 주민의 다양화 주택 소비 수요를 더잘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폐지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 조례 등 12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을 개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육지 오염물, 해양 환경 오염 손상 예방 퇴치 관리 조례 등 세부 행정법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료능 장하 1기 공정 등 4개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표준으로 원자력 발전 기계 세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전 사슬, 전 영역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 안전에서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 공무원이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은 종국 특색을 갖춘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 혁신을 지지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속하며 경제 거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활용 효율을 대폭 높이고 고효율 관리를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위해 봉사는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적극 구축하는 등 4개 중점 과제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의 량방향 용량 강화 공정, 지식재산권 봉사구역 발전 공정, 1대1로 지식재산권 고품질 협력 공정 등 12개 특별 공정을 설치했습니다.
0: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을 맞으며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가 공동으로 12명의 가장 아름다운 신시대 혁명 군인을 발표했습니다. 리찬, 왕효명, 왕도, 리가문, 주갱조, 고덕보, 고교운, 왕문빈, 장봉, 상초, 범한걸, 진옥호 등 12명 장병들은 전군이 단기 아래 정치적으로 혁명성 단련을 강화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용솟음쳐 나온 선진 모범들입니다. 이들은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직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광범위한 장병들이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단호히 핵심을 수호하는 충성의 품격을 충분히 과시하였고 전군 부대가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생동한 실천을 반영하였으며 인민 군대가 훈련과 련마를 강화하고 인류의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분발하는 씩씩한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 올해는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 풍성을 노래하면서 신시대의 미사일 공정병들이 방패를 씌워 조국에 보답하며 분발 진취한다는 강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켓쿤 모부대는 이번 합창 경연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전우들이 깊은 산속에 뿌리내리고 국방에 몸을 바치는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이번에 보여준 작

0: 통과 상태를 전투 준비에 강력한 동력으로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군무보장부대 제900병원
1: 옹군우속 옹정예민 공동건설과 영결표창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배금가 부장은 전업군관과 퇴역군인의 취업 배치나 정착과 관련해 강습 중에 목표 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게 실습과 견습을 조직하여 퇴역군인들이 군대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배금가 부장은 점수 부여에 따른 일자리 선발, 통일시험, 직업 배치, 쌍방 선택 등 배치 방식을 채택하도록 각지를 지도하고 수용기관이 필요한 사람을 찾도록 하는 동시에 퇴역군인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군인우대보호사 왕충성 사장은 15차 5개는 전망기획 시기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우대 정책 제도와 대우 보장 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충성 사장은 현재 국가가 이미 21년 연속으로 정기 위로 보조금 기준을 인상하여 관련 우대 대상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무휼 명예 장력 기재와 관련 정책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우대 프로젝트를 한층 더 표준화하고 사용 정경을 완비화하고 풍부하게 합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가 7월 31일 올 하반기 거시정책은 용량 강화와 흐름 제고에 힘을 쏟아 전년 예기 목표와 과배 완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면에서 109건의 중대 공정과 6대 네트워크 기획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이중 건설과 이신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큰 힘을 들여 소비를 안정시키고 진작시키게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며 보도대변인인 장희가 소개한 데 하면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신용의 전력망은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할 계획이고 지하관망은 약 5조 원을 투입하며 컴퓨팅망 건설에서는 새로 직접 투자 약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희 주임은 전국이 하나의 통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6대 네트워크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 집권당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인 지테포 사상정치학원의 이스마일 마다 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05년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분투 노정은 한 국가가 자국의 국정 여건에 기반을 두고 자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로서 마다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국정운영 경험을 연구해왔습니다. 2025년 3월 마다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해 농촌, 기업,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주제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

현대화된 도시 건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인민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기층당 조직이 대중의 수요를 제때 잘 파악하기 때문에 자원을 대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은 각종 정책이 진정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올해 5월 마다는 탄자니아로가 중국 공산당과 남부아프리카 이웃자매당의 대화회에 참가함으로써 중국과 남부아프리카 국가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간부 양성, 현대화 건설, 정당관리 등 의제를 놓고 심도 있게 교류했습니다. 마다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며 중국의 발전 실천에서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깊이 있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현대화 실현에도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다는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당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문제를 바로잡으며 시대의 발전에 적응해야만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짐바브웨 민족 동맹과 중국 공산당은 간부 양성, 국정 운영과 사상 이론 건설을 둘러싸고 성과 있는 교류를 펼쳐왔습니다. 이는 양측의 상호 신뢰를 더욱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민족 동맹이 집권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빈곤 감소 경험이 아프리카 발전에 주는 시사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 시범마을, 중국의 짐바브웨 지원 견초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빈곤 감소는 단기적인 구호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마다는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 제품은 무관세 정책의 혜택을 입어 중국 시장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무능하기를 바라는 확고한 약속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송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2: 중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의법지국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은 하늘과 바다의 번식 전면적 의법 지구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3: 그럼 아래 북경시 문두구에 기층 법관 한 분을 모시고 그와 동료들이 어떻게 현실사회 요구에 발맞춰 국장을 지니고 오지에서 법정을 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저는 중국인민대학 막수주의 학원의 란양입니다. 기층의 법치 사례를 수집하고 수업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 특별히 북경시 문두구구 재당 법정의 한 법관을 만나봤습니다. 사여종은 단안간 기층 법원에 몸담고 있는 법관입니다. 오늘 그와 그의 동료는 명수촌에 내려가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법관님,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지고 있는 국정이 무거울 같은데요.
5: 네, 무게가 만만치 않네요.
4: 제가 대신 지어드릴까요?
5: 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4: 그럴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5: 어때요?
4: 무겁네요. 왜 번마다 이렇게 무거운 국장을 지고 내려오나요?

0: 예, 순회 재판 때마다 이렇게 국장을 메고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이 국장을 보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북경시 문두구구의 오지에 자리한 명수촌. 연로한 마을 주민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이 물려준 밭과 집을 지키면서 산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편리를 위해 사효종은 국장을 메고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엽니다. 재당 법정은 북경시에서 해발이 가장 높고 가장 서쪽에 위치한 파출 법정입니다. 청수, 재당, 안시 등 세 개 진에 자연촌 89곳을 관할하고 있는데 포괄 면적은 9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연촌들은 전부 심산 속에 위치했습니다.
0: 국장이 반듯한지 잘 펴봐주세요. 가운데가 맞는 거죠?
1: 무더위 속에서 사효종과 그의 동료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정 현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붉은 국장, 검은 법복, 장엄한 법정은 모두 법의 상징입니다. 오늘 원고와 피고는 사실 친남매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낡은 주택 소유권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 원고는 피고의 신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들 본인 맞죠?
2: 맞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이러저러한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가정사도 그렇고요. 재당에서도 이런 모순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0: 산간지구에서 이런 사건은 흔히 만납니다. 대부분 가정 내 소소한 다툼이지만 배후의 모순이 클 때가 있습니다. 사건 대부분이 주민들의 구두 진술뿐이고 증거가 적어 법관이 당사자들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리치를 설득시키는 등 해석 작업을 해야 합니다.
1: 한 법관에게 있어서 법정 심리 현장의 공평과 정의, 법에 따른 재량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법관은 또 소송 자체에 그치지 말고 기층의 잠재적 위험 부담 요소에 대한 사전 예단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모순의 차관에 사법 봉사를 제공해야 갈등을 해소하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구인민법은 재당 인민법정 사효종 재판장과 중규민대학 사상정치과 난양교사를 평어근인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모셨습니다. 사법관님 안녕하십니까? 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재당 법정의 관할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0: 현재 재당 법정의 관할 구역은 96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3만 명, 3개 진에 89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이 산세에 따라 자리해 있어 자주 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3: 국장을 메고 처음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열었을 때부터 전의 재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0: 네, 정말 예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진술한 것이 전부 사실인데 무슨 증거를 더 달라고 저희에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 사실인데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또 패소라니 말이 안 된다고 조급해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도 이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번에 란양 선생님도 사법관님을 따라 재당 법정 관할구에 많은 곳을 돌아보고 또 국장을 직접 쥐고 법정까지 나가보셨죠?
1: 맞습니다. 국장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처음에서는 그냥 사진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사법관님이 현장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사법관님이 국장을 조항에 반듯하게 걸어놓고 또 국장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순간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국장은 나라와 법률의 상징이니까요. 국장이 걸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인민법관이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되고 법률이 공평과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3: 국장이 무겁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재당 법정의 또 하나의 독창적인 점은 법정 주문서입니다. 이 법정 주문서는 구경 어떤 걸까요?
4: 네, 습동평이 좋아하는 전곡 들으셨습니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0: 타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돈에서 봄날하자.
1: 오늘은 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화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침 12시가 가까워지자 허운봉의 도화면과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집은 12여 년 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산서성 진중시 유차궁 곽가보향 신부촌의 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작은 면집은 그닥 눈에 잘 띄지 않은 평범한 가게입니다. 영광 도화면관이라는 붉은 바탕에 흰 글로 새겨진 간판이 걸려있고 테이블은 7~8개뿐입니다. 그리고 면집 주인 허운봉 부부가 직원 하나를 데리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면집 유리문에는 환경미화원은 매장에 들어오면 무료로 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사방의 벽에는 비단 깃발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년간 밥을 데워 겨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환경미화원은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영광의 복숭아꽃 같은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한다 등 감사의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신세를 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양교화가 서둘러 감사의 뜻을 전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교류를 차려주셨네요. 환경미화원 조영강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요리를 제외하고 줄곧 변함없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제공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또 이렇게 오래 버팁니까? 라고 묻자 허운봉은 서류 없이 고생스럽게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014년 허운봉은 근처 왕후촌에서 면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물건을 들여올 때면 늘 60이 넘는 환경미화원들이 혹한을 무릅쓰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운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일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하면서도 돈은 얼마 벌지 못합니다. 당시 그들을 보고 저와 아내는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운봉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할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운봉의 아내 곽건매가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서자 얼마 후 면집에는 안내문 하나가 나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들은 문을 들어와서도 많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 누군가 망설이면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집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란 조끼들이 면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은 무려 1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허운봉은 아내와 함께 하루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허운봉은 식재료는 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반드시 약한 불에서 3시간 이상 푹 끓여 푹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양념이 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면은 손으로 직접 반죽해 쫄깃하고 매끈한 식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곁들임 채소는 깨끗이 씻어 미리 잘라두고 가지런히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평소 면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뿐만 아니라 따뜻한 요리도 제공합니다. 양교화는 손님이 많을 때도 사장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반찬 몇 가지를 볶아준다고 말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홀몸로인들을 정기적으로 유문하며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국수와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허운봉은 어느 한 번 공익활동에서 200명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을 맡았는데 전혀 피곤한 줄 몰랐고 오히려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났다고 말합니다.

0: 대략 집계해보면 12여 년 동안 호은봉은 사랑 나눔 사업에 이미 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군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닌가고 물으면 허은봉은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환경위화원들의 진심 어린 웃는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본속과 설명.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새로운 겨룸을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8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다시 군사적 대치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이어지던 양측의 완화 국면은 다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데다 양측이 각각 저들에게 우세가 있다고 보고 있기에 이스라엘이 기회를 틈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3자 관계는 새로운 겨룸 국면에 들어선 듯합니다. 그리고 3자 사이에 재차 싸움이 터지면 중동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 일정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네탄야후가 7월 28일 백악관 서쪽 날개의 측문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반 가까이 회담을 이어갔고 회담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앞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 의제에는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 레바논과 체결한 3자 기틀 협정의 진전이 포함되었습니다. 회담 후 양측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글을 올려 이는 매우 좋은 회담이었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언론에 이는 전면적인 협상과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였다고 하면서 양측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측 관원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회담에서 트럼프의 중동 정세에 대한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고 미국 측이 자신들만의 일정과 고려사항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며 또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계속 미국 측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시기는 아주 미묘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불화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와

와의 회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이란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을 조율할 무렵, 이는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이 30여 차례의 무인기 공격을 기획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 민병대 무장 조직인 인민동원 조직은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 조직의 이라크 여러 지역에 있는 기지들이 이날 새벽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민병대 무장단체인 이슬람 저항 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아 예멘 후티 무력은 7월 28일 만대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한 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아직 이란 내 목표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지 않았음에도 중동 여러 지역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했고 그 충돌에 휘말린 세력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만대 해협이라는 두 핵심 항로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거듭 격화시키면서 정세의 향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3자 모두 각자의 요구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계속 압박과 협상이 번갈아 이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 긴장의 고조로 인한 파급 위험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타격은 결코 상책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미군의 탄약 소모가 심각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군 고위층은 지금 방공 요격탄 재고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압박이 더욱 심해져 공화당의 선거 판세에도 추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평의회 베테랑 고문인 헤런 울먼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소모했고 에너지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계속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더 현명한 조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략적 강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여전히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반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 안보와 해운에 대한 영향력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치평론가 사이둘라 자레이에 따르면 향후 정세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충돌이 계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해 충돌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란은 일정한 전략적 카드를 계속 쥘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중동 지역 이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타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이스라엘 측이 이란의 에너지 목표를 공격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의회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으로 정치를 유지하는 방식에 익숙한 네탄야후가 이 기세를 몰고 공격에 나설 강한 동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대응에 나선다면 충돌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정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자꾸 짜증을 낼까? 조금만 속상해도 울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까? 네,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를 보며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지, 내 아이가 유별난 건 아닌지 불안하고 속상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안심 공간의 박연아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부모의 올바른 공감과 코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안심공간의 박연아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는 왜 자꾸 짜증을 낼까? 네, 조금만 속상해도 울거나 화를 참지 못한다는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감정 조절이 서툰 건지 아니면 감정 조절을 배우지 못해서인지 궁금합니다.
3: 예, 이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0: 네.
3: 아이의 감정 조절은 배워야 할 기술이 아니라 키워줘야 하는 근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짜증을 내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두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0: 네.
3: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뇌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3: 리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성인이 되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0: 네.
3: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이해나 인내를 요구하는 건 예를 들면 걸음발을 막 떼는 아이에게 달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0: 네.
3: 그리고 둘째는 아이는 감정의 언어를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배가 고파도 피곤해도 속상해도 그걸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은 몸으로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짜증은 곧 도와줘라는 신호라고 보면 좋아요.
0: 네.
3: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부모님의 반응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부모님에게 수용이 될 때 조절법을 배우게 됩니다.
0: 네.
3: 아이가 울 때 이제 그만 뚝 이렇게 하기보다는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우리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알아가고 또 감정 조절 근육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아이는 이제 몇 살부터 스스로 감정 조절이 가능합니까?
3: 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스스로 감정 조절을 완벽하게 하는 데는 무려 20대 중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받아줘야 돼 하고 경악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하는 시기가 보통 25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 3세부터 4세를 폭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법자 시기라고도 해서 머리로는 혼자서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능력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울고 뒤집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달래주는 외부의 도움으로 진정을 시키는 시기라고 합니다.

0: 그리고 만 5세부터 7세까지는 과도기라고 하는데 참는다는 개념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화가 나면 1, 2초 만에 감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숨을 길게 들이쉬거나 잠시 자리에서 뜨기 같은 아주 단순한 행동 지침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교 고학년부터 청소년 시기 만 15세까지 때는 학습기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무너지기가 쉬우니까 이때는 부모의 공감적인 대화가 아이의 조절 능력을 좌우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감정을 대신 조절해주는 역할을 오래 해줄수록 아이의 조절 능력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가 짜증을 부린다면, 아, 얘가 지금 전두엽이 발달 중에 있지. 조절 알기가 쉽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미소를 지어본다면 아마 짜증난 아이를 진정시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아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안 돼라고 이 한마디를 해도 아이가 바로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안아달래도 소용이 없을 때, 네, 참 난감한데 부모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예, 보통 5살 左右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 발달이 아직 잘 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때 부모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3초 멈춤이라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모가 왜 울어? 이러면서 같은 주파수로 맞서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멈춰보세요. 안 되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아이의 뇌는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더큰 절망감 느끼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울면서 감정을 배출하게끔 시간을 주고 설명은 이제 나중에 진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게 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분 동행이라고 해서 해결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아줄까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밀쳐낸다면 더 이상 달래라 하지 말고 대신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등을 살짝 토닥이거나 아이의 손을 잡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거나 나는 여기 있다 이런 존재감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제 조용히 있다 보면 아이는 언어보다 침묵 속의 온기에 더 빨리 진정을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구 단계라고 하는데 울음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이 그치고 숨을 고르기 시작하면 그때 한 문장으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방금 많이
1: 그렇군요. 아이의 감정을 받아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궁금하네요.
0: 예, 감정을 받아준다는 말이 참 추상적이고 막막하시죠.
1: 그렇죠.
0: 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줘야지는 알겠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 받아주기는 행동 교정이 아니라 언어 번역기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아이 자신도 그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장난감을 놀다가 획 하고 던졌는데, 야, 왜 던져? 아껴야지.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이 나가기 굉장히
1: 그렇죠.
0: 쉽잖아요. 자세히 보면 하다가 지 맘대로 잘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기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언어로 그 상황을 비춰줘야 돼요. 아, 쌌다가 무너져서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서 던지고 싶었구나. 그러면 그 한마디에 진정하는 아이도 있어요. 예, 아이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부모님도 자기가 모르게 목소리가 같이 올라가요.
1: 같이 높아지죠.
0: 같이 흥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격해질수록 부모님의 목소리는 절반으로 낮추고 속도도 절반으로 느리게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감정의 강도에 맞춰서 톤과 속도를 낮추는 거울 반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달려오다가 넘어져서 아 하고 울면 엄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아주 느리게 무릎이 까졌구나, 많이 아팠겠다. 이렇게 조용하게 천천히 말하면 아이들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전해지는 그 파동이 있다고 해요. 병화가 아이를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아이를 진정시켜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감정을 받아준다고 해서 행동 모두를 허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뭐든 다 돼, 아닌가, 감정은 받아주는데 행동에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물놀이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0: 밖에 나갈 수 없어라고 행동에 한계는 주는데 대신 집에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울음에 더 크게 반응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1: 그렇죠.
0: 또 화를 훨씬 또 개인적으로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아이의 버럭거리는 그 화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아이 자체의 절망의 외침이라고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1: 절망의 외침.
0: 예, 화를 내는 아이는 나 지금 너무 무력해. 나는 어쩔 바를 모르겠어. 이거를 화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아이가 엄마 미워 때려버릴 거야. 뭐 이렇게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1: 네.
0: 부모님의 첫 반응이 가장 중요한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야 누구한테 버럭거리는 거야.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아이의 화에 기름을 붓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입은 꼭 다물고
1: 네.
0: 아이의 눈을 직시하면 위협을 주는 게 있어서 아이가 더 공포스럽게 소리칠 수 있으니까
1: 네.
0: 아이의 이마나 코끝을 살짝 보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너랑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부모님 자체가 진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는 나한테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에 화가 난 거구나.
1: 네.
0: 그렇게 세 번 부모님이 이제 중얼거리잖아요.
1: 네.
0: 그럼 부모님이 이제 흔들리지 않은 바위처럼 서 있게 돼요. 그럼 아이의 화는 그 앞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1: 예.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싫어. 뭐 무슨 말을 해도 싫어 안 해 뭐 이렇게만 반복을 할 때 부모님은 탐정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탐정이요?
0: 예, 아이의 행동과 감정과 욕구를 잘 관찰하고 찾아서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이도 어떤 때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1: 네.
0: 주먹을 꽉 쥐고 발을 막 굴러 그러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것 같아. 약속대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이렇게 부모님 옆에서 생각나는 대로 추측을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참아야 될 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말로 해봐. 이게 말로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이미 멘붕이 온 상태라.
1: 네.
0: 그래서 그것 대신에 혹시 서운해서 그래? 방금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추측을 해주다 보면 아이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안전한 통로로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1: 네.
0: 화는 막으면 폭발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에너지가 됩니다.
1: 네.
0: 감정은 수용하는데 행동은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건 안 돼. 엄마한테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하지만 네가 그렇게 화가 났다면 베개를 쳐볼까? 종이를 찢어볼까?
1: 네.
0: 그림으로 색칠을 해볼까? 엄마 옆에서 같이 지켜줄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아이한테는 화를 내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안전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거를
1: 네.
0: 아이가 이제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아이가 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부모가 그만큼 안전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1: 네.
0: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인 엄마하고 아빠에게만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의 주파수가 엄마랑 맞지 않아 이 뜻이에요.
1: 네.
0: 그래서 공감을 대화로 옮기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말에 아니야 엄마는 너 마음을 잘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에 따라가면 돼요. 맞장구치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1: 네.
0: 아이가 몰라줘라고 할 때 부모의 첫맞이가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실패. 어떻게 해야 돼?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래 지금 엄마가 네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했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그래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기는 하네. 이렇게 마음이 돌아지게 되고요.
1: 네.
0: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들도 많은 순간 자기가 왜 속상한지 말로 정리해나기까지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같이 찾아본다고 했는데 혹시 아까 너가 엄마한테 말을 걸었을 때 엄마가 대답을 안 해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1: 네.
0: 혹시 엄마가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던져준다면 아이는 아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그래서 맞아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정말 중요한 건 이때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아이는 아 엄마가 그래도 나를 관심하는구나 내 옆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3단계는 내가 오해한 부분은 인정하고 이제 다짐을 하는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1: 네.
0: 부모님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해.
1: 네.
0: 이건 거야. 예를 들어 본다면 아까 나는 내가 고리

0: 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아이가 다음번에도 좀더 쉽게 자기 마음을 열어놓게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게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계에서 많이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라도 또 계속 우는 아이를 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찌렀어요. 정말 감정 코칭의 궁극적인 비밀이자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근데 아이의 감정 조절은 아이의 머리가 아니라 부모의 신경 방어막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아이의 울음소리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뇌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화가 치미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그 본능을 어떻게 사랑과 기술로 우리가 넘겨갈까 하는 문제인데
1: 네.
0: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행동을 멈추는 거.
1: 행동을 멈추는
0: 입은 꾹 다물고 네. 행동을 멈추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보라고 해요. 혀를 정장에 대고 3초 동안 이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진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확 하고 말이 나가게 되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런 미세한 이제 신체적인 움직임이 교감신경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미터 거리. 물리적으로 거리를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은 공기처럼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 얼굴에 바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의 주파수가 폭발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물리적 거리.
0: 네. 그래서 시각도 벽이나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처럼 이제 3초를 호흡을 하고 이 공간적인 틈이 싸움 모드에서 관찰 모드로 넘어가게 하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라고 하는데
1: 네.
0: 이때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나는 지금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1: 스스로에게.
0: 네. 네. 우리는 아이 때문에 화를 난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 때문에 부모도 소리를 확 같이 치게 되거든요.
1: 네.
0: 부모님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그 여유가 중요하게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완벽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복구하는가에 달렸는데
1: 네.
0: 부모님이 만약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진정한 다음에 또 말하면 되죠. 있는 그대로.
1: 그렇죠.
0: 방금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1: 네.
0: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엄마도 배우는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0: 아이도 이제 엄마도 이렇게 잘못을 하면 사과도 하고 더 안전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 연결고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그래요. 듣고 나면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네, 아이의 감정 조절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그 감정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구체적인 말투나 문장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정 인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세 가지 패턴만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0: 첫 번째는 상황에 감정을 붙이기. 장난감이 잘 돌아 안 가니까 너무 답답했겠구나.
1: 네.
0: 요 상황에 너 답답했겠다. 화가 났겠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1: 상황에 감정을 예. 붙이는
0: 예.
1: 거.
0: 이제 네 마음처럼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짜증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욕구를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안아주길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서 짜증났겠다. 이렇게 엄마가 안아주길 기다렸구나.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거를 짚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허용 메시지를 주는 건 그래 속상할 수 있지. 엄마도 속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한테 감정은 좋은 거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 네.
0: 엄마가 그냥 여기 있을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피해야 될 한마디를 말해주고 싶어요.
1: 네.
0: 울지 말고 말로 해.
1: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0: 예.
1: 네.
0: 근데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0: 예.
1: 네,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울음이 먼저 터뜨려지는
0: 예.
1: 거죠.
0: 그래서 대신 이제 울지 말고 말로 해. 이 말 대신에 내가 그 말을 대신해 주세요. 아, 너 지금 배고프구나. 너 지금 너무 졸리구나. 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우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다면 그 아이의 화가 쭉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배고파서 울었구나. 내가 화가 나서 울었구나. 아이도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은 번역이 필요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하면 부모가 그 번역가가 되어주는 게 감정 조절의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훌륭한 또 번역가가 되기가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싶은데 부모의 감정 언어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도 이 감정 언어를 배우고 또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 어떤 감정 언어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네.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네, 아이는 부모의 감정 표현을 보고 배운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1: 네.
0: 우리 부모들의 감정 사전이 두꺼울수록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도 깊어진다는 말도 있죠.
1: 네.
0: 그래서 부모가 흔히 쓰는 이제 속상해, 화나, 무서워 이런 거에서 조금씩 더 이제 늘려보는 게 중요해요.
1: 네.
0: 아이한테 실제 쓰는 대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리고 쌌다가 자꾸 무너져서 짜증났구나. 네가 먼저 했는데 동상이 가져가서 억울했겠다. 말이 안 통해서 많이 답답했니. 그러니까 단 이제 감정 단어 하나씩은 쓰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화가 났구나. 약속이 취소돼서 정말 속상했겠다. 엄마가 없어서 외로웠겠다.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아쉽겠다. 이렇게 감정을 넣는 거예요. 좋아하던 친구가 떠나서 허전하겠구나. 이런 것처럼.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감정 근육을 먼저 키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1: 네.
0: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게임처럼 연습하면 좋아요.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1: 네.
0: 엄마는 지금 피곤해서 짜증이 나. 조금 쉬고 싶어. 그리고 이제 엄마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
1: 네.
0: 네가 맛있게 너무 이제 먹어줘서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이렇게 엄마가 부모님이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때 아 부모님들도 감정이 있구나, 감정에는 이름이 있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교실이 될 거예요.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 설렌다, 행복하다, 뿌듯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제 쓰지는 않지만. 또 이제 들으면 다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감정 단어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루에 하나씩 아이랑 써봐라. 연습해봐라. 이렇게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감정 어휘가 늘어날수록 아이의 세상은 더 다채롭고 안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표현을 하자. 부모님들부터 많이

0: 를 주면 공포심만 더 늘게 하고 조절 능력은 잘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행동은 막대, 감정.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등대가 되어줘라.
1: 네.
0: 그래서 볼은 파도를 막지 못하지만 단단한 등대는 파도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1: 네.
0: 그것이 우리 아이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아이의 기질에 따라 감정 표현 방식이 확실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 예민한 아이와 활발한 아이에게 이 감정 조절을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0: 예, 달라져야 합니다.
1: 네.
0: 기질은 타고난 감정의 굴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민한 아이에게는 천천히, 조용히가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자극을 줄이고 감정을 입으로 말하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속상했구나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만 더 짚어줘야 얘들은 압도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예민하기 때문에요. 예.
1: 네.
0: 그리고 활발한 아이들에게는 움직이면서 크게가 키워드예요. 감정을 몸으로 빼내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1: 네.
0: 뛰면서 화를 풀자. 주먹을 이제 쥐었다, 피웠다, 이런 액센트들과 연결을 시켜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감정 조절의 목표는 모든 아이를 평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질에 맞는 자기만의 안전한 배출구를 찾아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1: 네.
0: 기질을 거스르지 않고 타고 가는 감정 코칭이 진짜 조절력을 만드니까 이제 이거를 명심하시고 부모님들이 그 기질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예민한 아이한테는 얘가 예민해서 어떡해 이게 아니라 너는 섬세해서 정말 특별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활발한 아이한테는 너는 열정이 넘쳐서 정말 멋져. 이게
1: 네.
0: 어떤 기질이든 다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부모님 자체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이 그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가 슬플 때 이제 울지 마보다 슬프구나, 같이 있을게라는 반응이 더 좋다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공감을 받았을 때 아이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0: 이제 공감을 받은 아이의 뇌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1: 네.
0: 첫 번째는 공포나 불안을 감당하는 변화체가 진정이 되고, 두
1: 네.
0: 번째는 애착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생각하는 전두엽이 비로소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지 마 하는 뇌를 닫고 슬프구나 하는 뇌를 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1: 네. 우리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0: 예,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감정과 행동을 묶어서 비판하는 인격 공격이 있어요.
1: 네.
0: 가장 흔하고 위험한 이제 실수인데 예를 들어서 너왜 이렇게 못됐어? 물건을 또 던지면 넌 나쁜 아이야. 이렇게 말을
1: 아하,
0: 하는데
1: 네.
0: 아이는 행동과 자아를 분리하지 못해서 내가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각인되면서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1: 네.
0: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안 돼. 근데 네가 왜 화났는지는 엄마가 알아. 예, 행동은 행동, 감정은 감정. 인격으로 함께 묶어버리면 안 돼요.
1: 네.
0: 그리고 또두 번째는 감정 해결사가 되려는 조급한 구급차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울면 바로, 아이고, 왜 그래? 엄마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든다면, 울지 마. 엄마가 다시 싸줄게. 엄마가 다시 해줄게.
1: 네.
0: 이렇게 아이가 우는 걸 이제 해가 올 수가 있어요. 아직은 논리적인 뇌가 이제 발달이 덜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왜 자꾸 짜증내는 거야? 이런 질문은 더 긴장함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울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혹시 폐가 오늘 붙이는 거라고 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아까는 네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꼭
1: 네.
0: 마지막에는 긍정적으로 사랑해로 우리가
1: 사랑해.
0: 돌아가자. 예, 꼭 그렇게
1: 네.
0: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요. 이제 끝으로, 오늘도 아이의 감정 폭발 앞에서 당황하고 지친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이제 조언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님의 역할은 이제 파도가 휘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주라고 했었는데,
1: 네.
0: 마지막엔 부모님.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쳐고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야 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0: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갑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AI 기술로 제작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네,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와짱 내외.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오 카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是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纵横。